0: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1: 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요즘에 편지 쓸 일도 드문데 페이커 선수 덕분에 우표는 물론 편지지까지 동반 판매 기대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뭐 가끔 뭐 김치가 중국 거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기억은 있는데 정부가 처음으로 중국 내 우리 전통 문화 등록 현황과 실태를 조사를 했더니 아리랑과 판소리는 물론 널뛰기, 그네뛰기까지 중국의 국가급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무려 24건이나 된대요. 왜 이러지? 아무튼 중국은 그래서 전통 문화를 이어갈 사람들도 선정해서 지원받고 있고 그 사람들 지원하고 있대요. 그리고 8월 기준 실제 활동 중인 전승인이 96명으로 파악됐답니다. 야, 이건 눈 뜨고 코 베이는 일 없도록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우리의 전통 판소리에는 원래 12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5마당인데 대표적으로 적벽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그리고 바로 나오는 거겠죠. 자, 오늘 힌트송은요. 바로 이 곡이 담긴 드라마 이름을 생각하시면 더 쉽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지입니다. 응급실.

자, 오늘 저칼로리 퀴즈는 춘향가였습니다. 바로 쾌걸 춘향 OST에 삽입돼서 네, 이지의 응급실 큰 사랑을 받았는데 맞아요. 이 바보. 저는 앞에 갑자기 때때론 자존심 때문에 원투 하고 비트가 나와야 돼.

0: 네. 그룹 Yes의 보컬 존 앤더슨과 신디사이저의 마술사 반젤리스가 함께 앨범을 꽤 여러 장 발표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 노래가 담겨있는 프라이빗 컬렉션에서 폴로네이즈라는 곡 꽤 큰 사랑을 받았었고 한희수님 얘기처럼 아 얼마 만에 듣는 데브라입니까? 감동의 물결이 출렁인다고. 지금 목소리가 저도 지금 유심히 들었는데 더블링을 했다 쳐도 어쩜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뭔가가 이렇게 겹겹이 감싸고 있는 듯한 참 중성적이면서도 예 Yes 때와는 또 다른 정서를 보여주는 것 같고 네 2511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일자리가 줄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쁜 아가들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고 가을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라고 사진을 주셨는데 진짜 이건 뭐 일부러 이렇게 그리라 그래도 힘들 만큼 이렇게 구름이 흩뿌려지듯이 이런 구름은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하늘을 너무 예쁘게 담아주셨어요 오프닝 이야기 아니 아까 저 가루리 시사 때 유아원 40%나 줄었다는 얘기에 또 선생님이 글을 주셨는데요. 빨리 좋은 소식 생기면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2511님께도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리고요. 매일 출근길에 10분 정도밖에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늦잠 자서 지각하는 덕분에 더 오래 듣네요.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아예 늦어서 마음도 편해요. 그럼 이따 박재정 씨 나오는 것까지 들으실 수 있... 아, 그러면 심할 썼어야 되나요? 아무튼 마스크팩 9374님께도 보내드릴 테니까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응원할게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0: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극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
2: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요즘에 음악 축제 정말 많이 열리고 있죠. 내한 콘서트 또 국내 콘서트도 많고. 5966님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다녀왔는데 입장할 때 야 날씨도 좋고 기분 진짜 재진다 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햇볕이 너무 세서 자연 건조 오징어 될 뻔했어요 라고. 이맘때 원래 볕이 뜨거웠나요 라고. 가을볕이 진짜 더 뜨겁고 잘 타고 그렇죠. 이분께 정말 필요한 마스크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웨덴 출신 싱어송라이터 로바의 니티 그리티 듣고 잠시 후 3부. 오늘 특별 아침 초대석, 네, 발라드의 황태자 박재정 씨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 사과, 아삭한 한 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 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대기록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초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카메라 표시 눌러주시면 오늘 재정씨와 함께하는 초대석 직접 저희 스튜디오 안의 모습을 보면서 즐기실 수 있거든요.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야. 그리고 보면 지금 사실 전역한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근데 군악대에서 트럼펫을 연주했다는데 특히 또 이 노래 중간에 트럼펫 솔로도 나오고. 아무튼 네. 빨리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박재정 씨와 아침 초대석 꾸며드리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브람사마의자,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음주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보에와 함께 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
2: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
5: 500개의 자린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7: 당진 해나루쌀,
6: 덮밥에도 당진.
0: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른 시간 반갑습니다. 재정씨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박재정입니다. 굿모닝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8: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저야말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네,
8: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0: 얼마 전에 네. 그 고막 남친 너무 잘 봤어요.
8: 아, 감사합니다.
0: 아유,
8: 워낙에 우리 또 윤상 선배님께서 만드신 곡, 저 발매하신 곡도 다 좋아했는데 특히나 이제 만드신 곡 중에 아니면서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0: 아니, 그 곡이 사실 뭐 성시경 씨의 찐팬 아니면 네. 잘 모르는 곡인데 네. 어떻게 그거를 또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8: 감사합니다. 워낙에 멜로디도 고급스럽지만 이 스트링 라인 자체부터 시작부터 저를 이미 감아버리셔가지고 아.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방송에 나가서 안 부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0: 연도 좀 얘기도 듣고
1: 네.
0: 여러분 아직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는 준비가
1: 네.
0: 여기 오늘 얘기하는 시간이고
1: 네.
0: 재정씨 팬들 아쉬우시면 카메라를 그 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여시면
1: 네.
0: 네, 재정씨 얼굴 마주하면서 네.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보통 이 시간대는
1: 네.
0: 일어나 있어요?
1: 완전 일어나 있습니다. 저는 아침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0: 아, 진짜?
1: 예. 그래서 뭐가 됐든 요리나 요리는 잘 못하는데요. 조리는 잘합니다.
0: 조리. 그렇죠. 아니 요즘 뭐 조리만 잘해도 충분히 네.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인데 네.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1: 아닙니다. 부모님이랑 지내고 있습니다.
0: 근데 혼자 조리할 일이 있어요?
1: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또 식당을 하시기 때문에
0: 진짜?
1: 재료가
0: 아~
1: 네, 엄청납니다.
0: 어떤 네. 종류의 음식을 하세요?
1: 저희 뭔가 하시고 싶으신데 이제 일반 음식점을 하면은 사실 술을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몸을 챙기시고
0: 네.
1: 좀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는 가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에
0: 아.
1: 원래 기존에 있던 사찰 음식점을 이제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해서
0: 야,
1: 거의
0: 진짜?
1: 근 10년째 하고 계세요.
0: 오, 오래되셨네요.
1: 네, 양재동, 포이동에서.
0: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0: 오.
1: 재료가 많아서
0: 네.
1: 또 집에서 또 가져오시면은 제가 또 이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0: 그렇구나.
1: 그렇습니다. 네.
0: 야, 이건 또 몰랐던 사실인데
1: 네.
0: 아주 정말 종교의 자유와 정말 야 앞서가십니다. 천주교 집안인데
1: 네.
0: 사찰 음식점을 네. 운영하시고.
1: 네, 맞습니다.
0: 자, 재정님의 오래된 팬이라고 하신 3728님.
1: 네.
0: 오늘 아침에 나오신다니 투샷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복면가왕 양평 두물머리로 만나신 적이 있죠.
1: 네,
0: 라고.
1: 맞습니다.
0: 아,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1: 예, 좀 됐죠.
0: 네, 근데 어쨌든, 반갑다고.
1: 네.
0: 두물머리 때는 저희가 사실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 복면가왕 때는 사실 화장실도 나누어서 가게끔
1: 차단돼 있어서
0: 그렇죠. 뭐 복도에도 다 복면을 쓰고 네. 있어야 하시고
1: 네.
0: 고생이 많으셨는데
1: 네.
0: 그때 성적이 어땠었죠?
1: 제가 그 복면가왕에서는 항상 3라운드나 이때쯤 다 떨어졌을 거예요. 가왕은 되지 못했었고.
0: 왜 그렇지?
1: 그게 성곡에 대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0: 맞습니다 말해요.
1: 아, 맞습니다.
0: 이게 국내 굴지의 그 노래방 기계 회사 있잖아요. 예. 거기에 최고 매출을 찍은 곡.
1: 아, 맞아요.
0: 예요. 예. 그래서 네. 그 정도 기록의 보유자가 복면가왕에서 가왕을 놓쳤다. 예. 이게 좀 의아했고요.
1: 맞습니다. 복면가왕 이후에 이제 헤어지자 마려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0: 각성을
1: 성장 하다가. 과정 속에 복면가왕이 있었던 것 같고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0: 뭐 계속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또 예. 얘기일 테고.
1: 감사합니다.
0: 1400번님은 11월 콘서트를 모아는 채 저도 했기 때문에.
1: 아, 진짜요?
0: 제 인생의 가장 큰 공연장도 네. 바로 올림픽 홀이었거든요.
1: 네. 아직.
0: 걱정이에요.
1: 아직 공연을 하는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0: 이제 홍보를 좀.
1: 열심히 해야 됩니다.
0: 하셔야죠.
1: 네, 그래서 박재정 콘서트 11월 7일, 8일 날 하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한정판 CD를 구입하셨다고. 네. 콘서트 뭐 안 바쁘시면 한 정도. 자, 노래 일단. 네. 그 9월 달에 신곡이 발매됐는데
1: 맞습니다.
0: 이 곡 듣고 이야기 좀 할까요?
1: 네.
0: 자, 박재정 씨의 신곡 계절의 끝 듣고 얘기 나눌게요.

0: 미안해요.
1: 아니에요.
0: 그래갖고 한참 재정 씨랑 축구 얘기를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마침 또 재정 씨 새 앨범을 들으면서 출근 중이었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근데 여기서 나오니까 너무 반갑다.
1: 아우, 감사합니다. 3640님.
0: 그리고 치과 치료받고 나오느라 틀었더니 아니 안 그래도
1: 얘기 나누신 그 클립도 어디서 제가
0: 아 그랬어요
1: 들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래서 그 나는 이미 이런 로맨틱한 노래를 쓰기에는 이미 나는 늙었다 그랬더니 네. 아니다 형 할 수 네. 있다 뭐 그래서 아주 성시경 씨가 열심히 응원을 한 덕분에 아, 겨우 나온
1: 그
0: 노래인데
1: 명곡이
0: 네. 벌써 그게 15년 전이란 말이죠.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도 방송 보면서 박재정 너무 탐나는 악기인데
1: 아,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초대석 나온 이유가 아니면서 이제 리메이크 허락 개작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0: 아, 그거는 당연히 하셔도 좋고요.
1: 그리고 저는 뉴곡을 또 받고 싶은 게
0: 신곡이 그게 아니 보니까 그때 아니면서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요구됐었는데 재정 씨 보니까 또 이제 어디 저 양재동 쪽
1: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일단 제 작업실에서 뭐 밥도 먹고
1: 아 너무 좋습니다. 네.
0: 뭐 하면서 그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1: 네. 전 또 두 곡을 받고 싶은 게.

0: 가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곡이고, 키를 오히려 올린 거였어요. 데모와 작업했던 것보다. 좀, 이제, 뭐, 제가 뭐 분석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좀 요즘의 어떤 시장을 봤을 때, 올려야겠다, 키를.
1: 거의 남자 가수들이 여자 키가 돼 있어. 그래서 나는 네.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이러면 노래를 네. 뭐 어떻게 만들어.
0: 네. 네. 근데 이게 저도 사랑받고 싶고 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1: 잘 됐으니까
0: 네, 있었다 아무튼. 보니까 네. 이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아무튼 네. 올려도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네. 이렇게 매주 연습을 해야만 네. 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네. 거. 자 그리고 뭐 굳이 노래방에서 헤어지자마자 원키로 도전 안 하셔도
0: 맞습니다. 네. 저도 다양한 키로 부르고 다닙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렇습니다.
1: 그렇구나. 네. 네. 아, 지금, 아니, 콘서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예, 맞습니다.

0: 가득히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1: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특히 좀 템포 있는 곡들은 예. 2분 30초 안에 끝나는 곡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는 그게 두 배가 넘더라고요.
1: 맞습니다. 5분 반입니다.
0: 이런 거 기획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 텐데.
1: 네.
0: 재정 씨의 욕심이었나요?
1: 제 욕심도 있고 저 회사 대표님도 내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0: 아.
1: 좀 너무 이제 성공을 위해서만 생각한 음악도 많이 했고 이번에는 좀 더 이 원래 만들었던 이 데모의 이 감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그냥 내보자.
0: 네. 네.
1: 그래서 내봤습니다.
0: 방송에서 듣자니 네. 이게 그 공 복무 중

0: 아, 그리고.
1: 예.
0: 재정 씨 복무 중에 증평에서 봤다는.
2: 맞습니다. 제가.
0: 끝이 없네.
2: 증평에서 복무했습니다. 네.
0: 군악대 정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잘 어울려요.
2: 아, 예. 피복이라고 하는데요.
0: 아, 피복?
2: 예, 그거를 제가 빨간색 옷을 딱 입고 이야. 양학병으로 이제 사단장님 따라다니면서. 딴따라란따라란따란따란. 아, 계속 불었습니다.
0: 양학이 뭔 뜻이죠?
2: 서양악기를 이제 양학인데. 제가 이제 보직이 양학연주병이었습니다.
0: 그래서 예. 트럼펫 그냥 도레미파만 할 줄 안다는 이유로.
2: 예. 맞습니다.
0: 착출돼서. 네.
2: 그래서 거기서 군가를 다 마스터했죠. 네.
0: 그랬구나. 그래도 뭐 네. 뜻깊은 시간.

0: 시켜야 예. 되는 집이 있고 불고기를 시켜야 예. 되는 집이 있는데
1: 그걸 다 시키는 겁니다. 그냥 어. 싹 다 전골부터 해서
0: 그거를 그러면 10만 원 택도 없지 예. 더 나오지.
1: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0: 플렉스를
1: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0: 아 그랬구나. 예.
1: 뭔가 그 약간 전통이 있잖아요. 어. 그런 데서 뭔가 생각 없이 돈 쓸 때 그럴 때가 가장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형랭이 예. 본인의 최애 음식이에요?
1: 여름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식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평양냉면이 안 그래도 이게 저 옛날 할아버지랑 이제 가족이랑 같이 이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냉면집을 옛날에 뭐 장충동부터 해가지고 네. 갔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0: 원래 네. 평냉 찐러버들은 한겨울에도 평양냉면 드시네요.
1: 네, 저도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선 너 그래도 하고 싶잖아 하는 솔직한 울림이 들려와요. 내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한 걸음 다시 내디디세요. 그 한 걸음이 나를 더 먼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어제 오늘은 아침 기온이 10월치고는 좀 높은 편인데 또 내일부터인가 내일 모레부터는 좀 뚝 떨어질 거라고 하죠. 예, 날씨도 인생도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의 연속입니다. 오늘 첫 곡은 로란 키팅의 Life is a Rollercoaster. 예, 인생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다. 맞죠. 예. 롤러코스터를 타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의 인생에 롤러코스터가 이 상승무드 상승 중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강 확 떨어지는 이게 기분도 그렇고 뭐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체감 그런 것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달리고 계십니까? 상승 계속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것도 약간 불안할걸요. 왜냐 어차피 잠시 후에 떨어질 걸 생각하면 지금 올라간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앞을 내다볼 수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이게 그래프로 그려지는 게 미리 보여지면 그 재미없잖아요. 아, 앞길을 알 수 없는 롤러코스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의 인생에서 상승 중이신가 하강 중이신가 그게 궁금합니다. 주말 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뭐 다 끝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 월요일인데 뭐 달력 봤더니 연휴가 이제 없고 12월에도 크리스마스 때 그때 잠깐 연휴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기댈 것도 없고 뭐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안 그러려니 하고 이제 쓸 거 다 쓰셨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연휴 보낼 카드 다 쓰셨다 생각하시고 그냥 일상에서의 그

0: 해상 화재보험, 노무법인 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한국 콩나물 숙주 농업인 협회, 알레스 아우터, 아크메르 동탄, 음주 후엔 티맵 대리에서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와.

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굴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아프리카. 토토의 아프리카를 미국의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인 보이스 플레이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재해석한 아프리카를 감상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8180님이에요. 예, 30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는 제 인생의 롤러코스터는 기분은 상승, 체력은 하강이에요. 아,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면서 또 행복해요. 진짜 이분이야말로 매일매일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시겠는데요. 아기가 방긋 웃어주면 그 힘든 것도 다 상쇄돼. 괜찮아. 어, 너무 예뻐. 뭐 그렇지만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본 자신의 모습이, 아, 이렇게 초췌했었나. 나는 하나도 꾸미지들 못하면서 살았네. 애기 덕분에. 뭐 이러면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지금 제대로 맛보고 계신 8180님이셨고요. 김진용 씨, 제가 탄 롤러코스터는 고점에서 시작했는지 계속 내려가기만 합니다. 혹시 제가 탄 건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이 낙하산 아닌가요? 아, 근데 그 낙하산도 바람 잘 이용하면 다시 올라가요. 그 썸멀이라는 그 공기 중에도 뜨거운 공기는 상승 기류를 타잖아요. 그래서 왜, 그 낙하산 쭉 타다 보면은 같이 상승 기류 타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진용 씨. 그렇죠? 금요일에 마라톤 완주하고 상승했다가

아, 토요일엔 대상포진에 방광염 진단. 아이고, 제 컨디션은 지금 하강 중이에요, 박태주 씨. 그래요. 일상이 롤러코스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오늘 기분 완전 다운.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 세우던 차에 뭐가 떨어졌는지 암 유리에 금이 갔지 뭐예요. 아, 이거 화주원 씨. 이거 저거 뭐죠? 그 카메라 좀 볼 수 없나? 빨리 가서 이거 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암유리가 금이 가고 이러면 아주 위험하잖아요. 일이 커지니까 빨리 가서 정비소에 가셔서 수리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기분이 상승무드로 타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심리는 지금 현재 어떠시고 체력은 어떠십니까? 상승, 하강.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신청곡과 더불어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입니다.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요금 추가가 되겠고요. 미니 메시지는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24시간 항상 늘 열려 있습니다. 그냥 로그인만 하면 평생 무료로 함께 좋아 소통을 할 수 있는 미니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어와 주십시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캡틴 앤 테니엘의 노래예요. 이 두 사람은 비치 보이스의 그 공연팀 멤버로 만나서 부부가 됐죠. 키보드 연주자하고 코러스 멤버였었던 두 사람이 동료에서 연인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듀엣을 함께 합니다. 참 인연이 참 대단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캡틴 앤 테니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김현철의 데뷔 앨범 첫 번째 트랙으로 담겨져 있는 오랜만에 예, 김현철 작사 작곡 편곡이에요. 그 편곡까지 다 담당을 해. 지금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아주 세련된 편곡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잘 들으셨습니다. 현디, 김현철 씨를 현디라고 불렀는데 현디가 보고 싶어요. 정호준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이 음악 듣는 가운데 현디 어떻게 지낼까요? 현디 불러주세요. 뭐 그런 사연들이 꽤 많이 왔네요. 저도 보고 싶어. 김현철 씨. 제 앨범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음악 작업을 계속 하리라 생각하고 궁금합니다.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0318님 댁으로 힘내시라고 소불고기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엄마랑 예 맛있게 드세요. 패신저의 노래 Let Her Go 예, 이 노래 들으면서 2부를 준비합니다.

공연할 때 의자에서 앉아서 노래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노래만 하는 거면 뭐 크게 상관하지 않겠지만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할 경우에는 어떤 의자에 앉느냐를 참 신경 쓴다. 팔걸이는 없어야 되겠고 적당한 위치에 발 받침대가 있으면 좋고 너무 높지 않게 허리를 살짝 받쳐주는 등받이가 있으면 딱이다. 유명한 연주자들, 특히 피아니스트가

그럴 리가 있나. 분명히 우리에겐 의자의 취향이 다 다르다. 운전할 때 보면 편안함을 느끼는 그 미묘한 각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운전석뿐만이 아니라 보조석도 바짝 당겨서 거의 직각으로 앉는 사람도 있고, 느슨하게 넓게 앉는 사람도 있고, 카페 갔을 때는 그 엉덩이가 푹 들어가는 푹신한 소파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딱딱한 나무 의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의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선택하는 기준은 각자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건 다들 편안함을 찾고 있는 거다. 내 마음이 편안한 나만의 의자. 그래, 마침내 내가 꿈꾸는 마음 편한 자리에 가서 앉기 위해 오늘도 모든 가시방석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힘들어요. 한지성 씨. 아, 생각 의자 가라 그러면 진짜 싫겠다. 그런가 하면, 아내가 할 말 있어. 여기 좀 앉아봐. 하는 그 의자만 아니면 됩니다. 아, 나 그 의자는 누구나 싫지 않아요? 이상호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할 말 있어. 여기 좀 앉아봐. 하는 그 의자. 아우, 치우고 싶죠. 저희 집에는 그래서 의자를 많이 이렇게 치우는 편입니다. 식탁의 의자를 제외하고는 의자가 없어요. 앉아봐 할까봐, 그냥 난 그냥 누워있어. 난 누운 채 들으면 안 될까? 뭐 그러면, 그러면 맨바닥에 앉아봐요. 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서 느끼는 가을바람과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장필순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지혜 씨가 이런 곡이 R&B인가요? 노래를 듣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 지금 들으신 이런 곡은 블루스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제라드 피셔의 If I Fall 이라는 제목의 노래. 목소리가 꽤 진득한데, 22살이랍니다. 네. 지난 8월에 발표한,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곡인데, 예, 블루스의 어떤 톤이 참 좋네요. If I fall. 내가 만약에 넘어지면, 날 좀 일으켜 세워줄래요? 내가 울면 같이 좀 있어줄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건데. 내가 넘어지면 의자에 앉혀주실래요? 뭐 이런 얘기. If I fall. 라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아, 참 좋은 날씨고요. 짤막한 가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배주원 씨는 어제 가족들이랑 올림픽공원 다녀왔는데 만개한 코스모스가 너무 이뻤어요. 제대로 가을이었습니다. 그 코스모스 주변을 막 이렇게 맴도는 잠자리도 있지 않나요? 걔네들은 옵션으로 다니던데 코스모스 옆에는 항상 잠자리. 그게 제대로 된 가을 풍경 아닐까. 한윤아 씨, 산책하다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볼까 했는데 헤매다 보니 보물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길을 잃으면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계절이 안겨주네요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등산로 비슷한데요. 예. 이게 나무 계단이 쭉 놓여있는 걸로 봐서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길 를 또 누군가가 안내를 해줬네요. 한윤아 씨. 산책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참 가슴이 뛰고 평온해지고 뭐 마음이 놓이고 그렇죠? 어,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가 산책하면서 듣기 참 좋은 곡인데 영화 헤어질 결심. 네, 이 영화 나온 지 벌써 4, 5년쯤 됐죠. 그 영화의 OST로 녹음한 거니까 아마 이 70대 남녀 가수 최고령 듀엣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깊이가 있고 더 귀 기울여 듣게 되는 송창식, 정훈희 듀엣곡 안개입니다.

0: 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건강 사단법인 한국 콩나물 숙주 농업인 협회.
1: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인생의 속도를 시속 한 10km쯤은 좀 낮춰서 천천히 가보시면 어떨까? 왜? 이 가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가시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당신과는 천천히 들려드렸고요. 저는 희둥이들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꽉 채워드릴 오후의 신스틸러 신디 신윤아입니다. 희둥이들 다들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10월에 있었던 두 차례 연휴가 이제 지나가고 12월 크리스마스까지 빨간 날이 없다고 합니다. 와! 정말 슬퍼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직장인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0: 두드람. 맛있는 두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두드람.
1: 온라인에서도 두드람.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벽이 있는데 Out of Time이라는 뭔가 선선한 드라이브하는 감성이 느껴지는 곡 한번 띄워봤습니다. 와, 희둥이 분들 오늘 월요일부터 아주 출첵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9770번 희둥이님께서 신하 출근했지만 퇴근하고 싶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소중한 제 친구들과 가을 햇살 아래에서 즐겁게 수다 떨면서 정말 오랜만에 말을 했었답니다. 말을 얼마나 안 하셨으면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없다는 건 매주 월금 신디를 매일 볼 수 있으니까 완전 럭키비키잖아요. 이번 주 신디도 희둥이 분들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이야, 엄청난 긍정의 여왕? 긍정의 아주 아이콘이십니다. 신디를 매일 볼 수 있다니 오히려 럭키비키잖아. 이 빨간 날이 없는 아쉬움을 신디의 정오의 희망곡과 함께 주시면서 빨간 날도 늘 저희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희둥이 분들 심심하신 분들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문경님께서 엄청 파란 하늘과 함께 출첵 문자 보내셨는데요. 신디님 어디 좋은 풍경 다녀오셨나요? 궁금해서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아, 문경님이 보내주신 이 사진처럼 좋은 곳은 못 갔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와, 하늘이 이 푸르다? 퍼렇다? 굉장히 아주 퍼런? 속이 시원해지는 약간 뻥 뚫리는 그런 하늘 사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찌유마미둥이님은 와, 푸른 하늘과 뭉게뭉게 하얀 구름과 노란 벼 이삭에 이 컬러감이 딱 봐도 가을 가라는데 사진을 보내주시면서요. 추수의 계절 가을 짧지만 알차게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가을 되세요. 예천 농부 김재영 제 남편은 열일 중입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오, 추수의 계절이라서 농민분들 농업 쪽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쁘시죠. 다치지 마시고 또 일교차 크니까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파이팅입니다. 현직 팀장님 진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또 출석 문자를 넘겨주셨네요. 그러니까 세상 든든합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공감합니다. 저도 그때 그 건강검진하려면은 내시경 같은 거 특히 하면은 금식하잖아요. 피검사도 금식하잖아요. 물도 막 마시면 안 되고 그렇긴 한데 저도 그때 분명히 죽이나 이런 거 먹으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무서워서 죽 말고 김밥? 김밥을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김밥 먹고 이것저것 그냥 막 빈속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말까지 일을 하다니. 그것도 일요일에. 아, 이번 주가 진짜 일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호의 희망곡과 함께 점심시간만이라도 에너지 충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9371번 이동희님. 안녕하세요, 신디. 천고 신비. 천고 신비는 뭐예요? 하늘은 높고, 신디는 살찌는 계절. 오 마이 갓. 신디가 비만이 된다, 이런 걸까? 타지 생활 힘들 텐데,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니까, 저도 요즘 입이 아주 제대로 터져버려가지고,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인데, 왜 내가 자꾸 말처럼 많이 먹는 건지. 너는 말이 아니다. 정신을 차려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9371번 희둥이님의 사연 읽어드렸고요. 0804번 희둥이님은 놀러가서요. 전망 좋은 숙소에서 아침에 커피 한잔하면서 뷰를 더 보고 싶어요. 푹신한 매트릭스, 사각거리는 이불에 뒹굴거리고 싶고요. 체크아웃 시간까지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해요. 라고 보내셨는데 와, 이 설명해주신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정말 명확히 그려집니다. 저도 진짜 좋아하는 게 그 호텔에 그 사각거리는 이불의 촉감? 질감이거든요. 약간 사각사각 뭔가 시원하고 뭔가 그 살에 약간 거칠거칠하게 그러니까 딱 달라붙지 않으면서 그 쾌적한 느낌? 그게 또 호텔에서만 느낄 수 있죠. 사실 호텔 이불 이런 거 구매해가지고 써봤는데 그 호텔의 질감은 안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호텔처럼 막 매일 세탁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긴 어렵겠죠.

퀴즈에 꼭 말이 필요할까요? 노래, 가사가 꼭 필요할까요? 나나나 라라라만 있어도 충분히 노래 퀴즈가 가능한 이름하여 허밍 퀴즈! 저 신디의 뛰어난 노래 실력, 그리고 우리 희둥이들의 더욱더 뛰어난 절대 음감으로 완성되는 코너입니다. 허밍 퀴즈! 자, 제가 허밍으로 노래를 불러볼 건데요. 우리 희둥이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안내가 있는데요. 오늘은요, 다른 때와 다른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264 티켓을 드립니다. 오! 자, 안동에 나온 시인이자 독립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휘성의 안 되나요? 였습니다. 그래서 인트송으로는 휘성의 인썸니아 들려드렸는데요. 이야, 오늘 이 264 뮤지컬 티켓 때문인가요? 오늘따라 유독 정답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잘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8329번님, 휘성 안 되나요? 신디랑 계속 함께하면 안 되나요? 이거 계속하면 희둥이들 귀가 힘들겠지? 바이올레님이 음이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허밍 굿! 감사합니다. 휘성 안 되나요? 9597번님, 휘성 안 되나요? 264 티켓 받아서요. 육아 도와주시는 육아동지 부모님 보내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9217번님, 정답 휘성 안 되나요? 읽어주면 안 되나요? 네, 두 분께 드리려고 뽑아왔습니다. 우리 6182번 이둥이님, 9597번 이둥이님 축하드립니다. 6182번 이동희님, 9597번 이동희님, 샵0913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264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허밍에서도 저희가 두 분을 뽑아볼 거니까 지금처럼 정답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다음 노래 얼른 갑시다. 나는 고래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얼른 가보겠습니다. 자, 문자된다. 2번 허밍 퀴즈. 요거는 난이도가 굉장히 이지해요. 왜냐? 제가 노래방에서 많이 애창한 곡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힌트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264 뮤지컬 티켓 오늘 특별 선물에 걸려 있으니까요. 이 노래 가수 노래 제목 아시는 분들 샵 091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힌트송으로 이 가수가 부른 다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와, 정말, 와, 이은비님. 이은미의 녹턴 듣고 왔습니다. 야, 저의 허밍과 너무 비교가 되지만, 뭐, 당연한 거죠. 이분은 가수시고, 저는 가수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나는 남의 편 있어요. 남편이요. 애인 있어요. 이은미. 5280번님, 이은미 애인 있어요. 저는 남편 있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두 번째 퀴즈도 맞춰주셨는데, 당첨자는 3515번 이동희님, 0572번 이동희님 축하드립니다. 3515번님, 0572번님, 샵 0913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고요. 자, 뮤지컬 티켓, 나도 너무 받고 싶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

또 열심히 선물 드리려고 할 테니까 우리 이동이들은 정답 퀴즈 많이 맞춰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써 2부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2부 끝곡으로는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요. 잠시 후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0: 다양한 상큼하고 달콤한 문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맛있는 사과가 있고
1: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0: 네, 정고의 희망곡 3부 첫 곡으로는요, B.A.P의 No Mercy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약간 신나게 또 사투리를 배워볼 만한 텐션을 저희가 장전해 봤는데요. 잠시 우리 민오빠와 함께하는 배워봅시다 시즌2가 이어집니다. 먼저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가면 집으로 굿길이베이글.com.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허센터 협의회.
1: 저녁은 잡사미끼야. 아이시드 유와이유. 이것도 햇니끼야. 오늘도 경상도 사투리 배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사실 저 신디에게는요,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1: 마마마. 신디가 경상도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날까지 출발합니다.
2: 네, 배워봅시다. 시즌2. 정말 뜨거운 관심과 애정과 희둥이들의 문자를 받고 있는 코너죠. 시즌2 사투리 배워봅시다. 오늘도 유쾌한 남자 민오빠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민오빠 인사드립니다.
2: 아니, 오늘 네. 약간 뭐랄까요. 그 좀 가수들 중에

0: 네. 락컷, 락창법? 약간 긁는 좀 멋있는 남자?
1: 그롤링 하시는 분들.
0: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1: 요즘 제가 그, 네. 메뚜기 항철이에요.
0: 메뚜기 항철이라서 바쁘시죠, 요즘?
1: 어제 목이 간당간당 하다가, 네. 약간 쉬어가는 듯. 한 느낌의 행사를 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지금 부랴부랴 열심히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또 목이 안 좋아지네요.
0: 아 역시 그 또 열정을 다해서 매일 그렇죠. 그 행사만 또 하시니까
1: 저희는 메뚜기 양실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우리 신디는 뭐 목관리 별도로 하세요?
0: 저는 일단 이 그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틈틈이 최대한 뿌려주고
1: 목이 아프다고 제가 도라지 배즙을 올리니까 네. 누가 그걸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0: 이거요?
1: 네, 주변 지인.
0: 오, 이거가 진짜 좀 직방?
1: 좋아요.
0: 네, 그리고 이거를 약 성분이 있는 걸로 먹으면은 네. 좀 더 좋고요. 저도 SNS 보니까 그 스트랩실 네. 지었잖아요. 네. 그거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그죠. 목이 안 좋잖아요.
1: 많이 먹지 못해서 네. 듬성듬성 중간중간 먹고 있습니다.
0: 따뜻한 물은 많이 드시나요?
1: 아니요. 따뜻한 물은 잘 안 먹어요.
0: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1: 따뜻한 물은 많이 먹어야 됩니까?
0: 그럼요. 목이 지금 아프니까 목을 항상 좀 촉촉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좀 그 습한 네. 저는 전에 그 아나운서 선배가 그 뭐죠? 습식 사우나 있죠?
1: 습식 사우나?
0: 사우나. 그 공기가 뜨거운.
1: 그래서 샤워하고 나면 괜찮아지는구나.
0: 네네네. 건식 말고 습식에 가라고 또.
1: 저 근데 뭐 워낙에 목이 튼튼해서 오늘 밤에 어디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쉬면은 네.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라서요.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멀쩡하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전에 흡연할 때는 네. 술을 안 마셨는데 네. 요즘은 흡연을 안 하니까 네. 술을 많이 마셔서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얼른 아무튼 우리 또 바쁜 네. 민오빠이 멋진 또 약간 긁는 듯한 멋진 목소리도 또 매력 적이니까 우리 희동이 때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1: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주에 배웠던 사투리 어떻게 기억을 하시나요?
0: 아, 자 지난주에 뭐 배웠더라? 지난주에 잠깐 쿤네밖에 너무 기억이 안 나요.
1: 북 사투리
0: 아, 맞다.
1: 정제
0: 정남
1: 그리고 화장실
0: 정남
1: 뒷마당을 말하는
0: 뒷마당
1: 뒤안
0: 뒷간
1: 뒤안 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당황해서 사례가 들려버렸습니다.
1: 감정을 이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디가
0: 네.
1: 와 오늘 미스코리아 모임이야. 미스코리아 모임에 갔어.
0: 네.
1: 미스코리아 모임에서 사로잡을 수 있는 사투리거든요.
0: 네.
1: 자 미스코리아들하고 놀러 갔어요. 예쁜 동기 미스코리아가 얘들아 아, 수박이 어디지? 수박 어디 가야 했니? 수박 가지고 어디 놔뒀니? 라고 하면 신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0: 네.
1: 야야 그 정제 있잖아 정제.
0: 정제 자, 있잖아 정제.
1: 자 신디에게 물어봅니다.
0: 네.
1: 신디야, 수박 어디 있어?
0: 야야, 그 증제 있잖아, 증제.
1: 그렇죠.
0: 야야.
1: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일단 여기 부끄러울 때.
0: 아유, 좋다.
1: 저 오빠한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0: 오빠야, 네, 정낭 좀 다녀올게. 네, 정낭 좀 다녀올게.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오빠가.
0: 네.
1: 정남이 뭔지 물어볼 수 있어요.
0: 정남이 어딘데? 정남 간다고? 이럴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빠야.
0: 네.
1: 오빠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0: 아, 오빠야.
1: 오빠야 하면 뒤에 정남은 흘려듣기 때문에 오빠야. 그것만 잘 새겨들으시면 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어차피,
0: 네.
1: 어차피 서울 오빠들은 오빠야 한 방에 가거든요.
0: 아, 이거 좋은데요. 정남은 절대 못 알아들 것 같아요.
1: 그죠.
0: 좀 더 써먹어야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뒷마당에 같이 산책하던 강아지 묶어두고 올게를
0: 네.
1: 오빠한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됩니다.
0: 네.
1: 오빠야, 뒤안에 강아지 묶어두고 올게. 좀만 기다리리. 자, 강아지를 묶어두고 와야 됐을 때 네네. 어떻게 한다고요?
0: 오빠야, 뒤안에 강아지 묶어두고 올게. 좀만 기다리래.
1: 그렇죠.
0: 아, 이거 맞나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빠야.
0: 오빠야.
1: 오빠야.
0: 오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1: 오빠이야. 이건 약간 네. 애교스러운 거고. 그리고 그냥 부를 때, 우리 네. 친오빠를 부를 때 네네. 오빠야, 오빠야. 그리고 오빠가 짜증내겠어.
0: 네.
1: 오빠야.
0: 아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오빠야.
1: 그렇죠.
0: 짜증은 좀 잘하는데.
1: 애교 부릴 때는 오빠야.
0: 오빠야.
1: 그렇지.
0: 알겠습니다.
1: 아마 우리 저기를 듣고 있는 경상도 오빠들도 지금 코피 터지고 있을 거예요.
0: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본인 라디오에서 웃고 난리 났네요.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0: 네.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13번, 샵0913번으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추억의 경상도 사투리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0: 네.
1: 오늘 하루 어땠는지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사투리를 배워보기 전에 네. 노래 한 곡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문세, 옛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정말 예쁜 장미꽃 한 송이가 있어요.
1: 아이고, 그렇구나. 어지간한 거는 이야기 듣고 굴러졌는데 네가 말한 꽃은 금방 시들어서 사라지는 더듬는 것이라서 기록 안 할란다. 내일 당장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잖아.
0: 아저씨 뭐라고요? 내 장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세상에, 저 그럼 당장 내 장미한테 돌아가야겠어요.
1: 개래 더때 까보거라.
0: 근데 개래는 뭐예요? 개래라는 꽃이 있는 거예요?
1: 아 맞다.
0: 해요.
1: 어 꽁투에서 약간 느낌이 오는구나.
0: 네네네 그래요.
1: 어, 정답은 거의 발표가 된 것 같은데.
0: 개래요.
1: 예. 네. 자, 어 신디 개래요. 개래. 개래요.
0: 어 그래라. 어 그래.
1: 어 그런 느낌. 어,
0: 아니에요?
1: 그렇죠. 자, 어, 거의 뭐 정답에 근접했고요. 정답이 맞다고 해도 됩니다.
0: 네.
1: 어떻게 보면 정답인 거죠.
0: 그래요?
1: 어, 그래서 드리는 부탁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개래요. 개래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넣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0: 네.
1: 우리 경상권 말고
0: 네.
1: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서울이나 뭐 강원도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이 사투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아니 근데 저는 그 개래 이렇게 하면 신디가 강아지 느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0: 아 근데 뭔가 이제 어감을 너무

0: 윤종신의 오르막길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거
1: 네.
0: 윤종신의 오르막길 약간 라이브 버전이긴 한데 어떻게
1: 네.
0: 정인의 오르막길로 갈까요?
1: 괜찮아요.
0: 오케이. 정인의 오르막길로
1: 네, 알겠습니다.
0: 가겠습니다.

0: 신디 같은 경우에는 네.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볼 때 대답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우리 신디가 네. 시집 가서 네. 시아버님이 네. 경상도 분이시야. 시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실 때 신디한테 이렇게 물어본단 네네. 말이야. 신디야. 네. 이 안동 MBC에서 아나운서였나? 그럼 이제 신디가 이렇게 얘기해 줘. 시아버님한테. 예, 아버님 계래요.
1: 아, 예, 아버님 계래요.
0: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야, 우리 며느리 신디 안동 MBC에서 아나운서였나?
1: 예, 아버님 계래요.
0: 그렇죠. 그렇게.
1: 아, 뭔가 내가 하니까 그 그래요 느낌이 안 나.
0: 계래요라고.
1: 계래요.
0: 계래요. 완전 산골 소리가 된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일부러 여기 얽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를 소를 계래요. 네.
1: 계래요.
0: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요? 계래요. 경상도 사람들이 딱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1: 아, 계래요. 약간 이렇게도 들려요. 가래요.
0: 아, 가래요.
1: 가세요.
0: 아, 가세요.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쵸? 약간 이미지가 그렇게 바뀔 수
1: 맞아요.
0: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질문도 달라지고.
0: 자, 보겠습니다. 정답. 저게 소지어 예 계래요라고 아까 사람이 보내셨고요.
1: 멍 멍.
0: 0638번님. 네. 저 친구 가게래요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아. 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1: 저 친구 가게래요도 게래요라고 하나요?
0: 아니요. 게래요가 아니고 이 가게가 그 친구 가게가 맞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맞으면 게래요.
1: 아, 그 맞나요? 요거는, 그래요.
0: 요거는 어떻게 보내신 거냐면 저 가게가 그 친구 가게래요.
1: 아, 가게래요.
0: 가게래요. 요 느낌이죠. 약간 다릅니다.
1: 약간 요거는 아니네요.
0: 2784번님. 네. 우리 오빠 잘생겼죠? 응, 게래요. 뭔가 찝찝한데.
1: 응, 게래. 그래 그렇다 이런 뜻 아닐까요? 라고
0: 그렇죠. 응 게래요. 약간 뭔가 찝찝한 게래요라는 단어 자체가 살짝 찝찝하게 합니다.
1: 아니 모다리나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이게 검정물 커피라 게래. 근데 간장인동 몰따만 먹어보래. 이게 뭐예요? 간장인동 몰따만 먹어보래 게라.
0: 게라.
1: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0: 야, 정확히 잘 표현하셨는데.
1: 뭔 말이에요? 네.
0: 이게 커피가 이제 검정물 커피잖아요.
1: 네.
0: 믹스커피가 아니라는 얘기지.
1: 아, 그쵸, 그쵸.
0: 맞다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1: 응, 응.
0: 이게 검정물 커피냐고.
1: 이거 검정물 커피예요?
0: 게래, 맞아. 게래, 응. 또.
1: 근데 간장인동 몰따만 먹어보래?
0: 먹어보래. 하라서 먹었을 때. 네. 먹었을 때 이제 네. 물어보는 게. 대답은 게래. 물어보실 때. 게라.
1: 게라.
0: 게라. 그게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게 맞다라고 대답할 때는 게래. 네. 근데 그게 맞냐라고 물어볼 때는 게라. 게라.
1: 아, 이거 활용이 어렵네. 아, 이거 너무 어렵네.
0: 야, 이거. 정확히 모자리나님 잘 보내셨습니다.
1: 아, 근데 간장 인동 몰따만 먹어보래가 뭐예요?
0: 간장인지 커피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맛을 봐. 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디가 저한테 네. 이게 커피냐고 물어본 거예요.
1: 네네.
0: 물어보세요.
1: 이, 네. 이 검정물 커피야?
0: 그렇지. 네. 그게 맞는지 아닌지 네가 직접 한번 먹어보면 어떻겠니?
1: 아.
0: 라고 했을 때 신디가 마셨어.
1: 네.
0: 그럼 그게 커피가 맞니를 게라.
1: 아, 게라.
0: 게라.
1: 맞아. 커피 맞아.
0: 커피가
1: 먹어보니까.
0: 많이를 게라.
1: 아.
0: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답하는 거죠.
1: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 굉장히 어렵네요. 활용이 되게 어렵네.
0: 만보이쁘디님.
1: 네.
0: 사촌동생 충자를 소개하고 오셨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응원하셨는데, 요거 다 읽으면 한참이 걸릴 것 같아서, 죄송한데 다음에는 한 두 줄 정도로 줄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유. 네. 정말 예뻐요. 오, 춘자야 오래오래 함께하자. 사랑한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동생 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다.
0: 서른도시 이후에 또 가장 춘자를 사랑하시는 분. 서른도시 춘자야 보고 싶구나. 이후에 가장 사랑하시고요.
1: 네.
0: 바이올렛님 정답 맞아요. 부산 경남권에서 사용하는 에나라는 에나? 사투리도 있어요. 진짜 또는 정말이라는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에나? 에나? 저 잘 모르겠네요.
1: 에나? 이게 진짜 모르겠다.
0: 우리 쪽 할머니가 계셨는데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3515번님이요.
0: 네.
1: 기래요라고도 하지 않나요? 맞는 말 물어볼 때 기라 하는 것 같던데.
0: 맞습니다.
1: 이거 기냐 맞냐 맞아. 이건 알아요.
0: 똑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1: 아.
0: 맞다고 이야기할 때 응 기래. 맞다고 이야기할 때 응 기래. 먹어보니 커피가.

0: 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숙모가 서울에서 시집을 오셨는데 네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셨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1: 저도 처음에 이제 회사에 왔을 때 사투리를 네. 쓰시는 선배님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냥 이렇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웃었어요. 네. 이렇게.
0: 저는 군대 있을 때 네.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세잖아요. 네. 화난 것처럼 들리잖아요.
1: 맞아요.
0: 같이 고참과 뭘 적고 있었어요. 놓으시면 됩니다. 이걸 놓으십시오. 놓으시면 됩니다. 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어디 고참한테 화를 내냐고. 절대 그런 거 아닌데. 저는 놓으시면 제가 네. 예쁘게 적겠습니다라는 편인데 그 자리에서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1: 자, 첫 번째 문제 게레요. 네. 그래요였는데요. 오늘도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 콩트까지는 쉬웠는데 네. 활용이 좀 난이도가 있는데 우선 광고 먼저 듣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콩트 이어가 볼게요.
0: 네.
2: MBC FM for you.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라디오
5: MBC

0: 우리 국장님께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 국장님 잘 듣고 계시죠?
0: 근데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재계약을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지
1: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0: 자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함께 즐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좋아요를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좋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저희 안동 MBC 정희가 널리

0: 빨리 가래.
1: 빨리 가래.
0: 네. 빨리 가. 이런.
1: 안동 지역이 뭐 해래. 아이래. 이런 이야기 많이 쓰거든요. 그럼, 네. 아, 참네. 뜻이 해래.
0: 응?
1: 약간 해리? 일부러 부리를 터뜨렸어요. 우리 신대한테, 아, 뜻이 해래. 약간 터뜨렸어요.
0: 이게 뭐예요?
1: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0: 아, 네, 이건 진짜, 이건 모르겠다.
1: 아, 뜻이 해래. 제가 일부러 꽁투의 맥락을 너무 잘 짚으시는 것 같아서. 네. 와, 뜻이 해래.
0: 일단
1: 노래 듣고 와서 자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0913번 샵091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응용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응용 기대 많이 할게요. 샵0913으로 문자 보내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0: 네, 서태지와 아이들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1: 우리 청취자께서
0: 네.
1: 신디 정이야 나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반갑게 안부만 전하고 갈게. 신디 정이는 단풍놀이 어디 갈 거야? 단풍 예쁘게 물들 건데 아직은 이런 감이 있지만 동안아 안동 봉정사로 갈 생각 가보고 싶어도 못 가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맨 처음에 신디 정이야 라고 해가지고 약간 네.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1: 저도 친구분이신 줄 알고 다 읽어보니까 봉정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을에 봉정사 완전 추천드리겠습니다.
0: 아,
1: 10월 말에서 11월 초.
0: 오, 생각해보니까 저 안동 MBC 시험 볼 때 가을에 네. 봉정사 갔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봉정사 너무 예쁘죠?
0: 너무 예뻤어요.
1: 벌써 그렇게 됐나 그러면? 세월이?
0: 그렇죠. 세월이 거의 1년입니다. 11월쯤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1: 우와 대단히 빠르네요.
0: 네.
1: 자 정답은요.
0: 네.
1: 뜨겁다. 뜨겁다로 보시면
0: 역시 뜨겁다. 아 뜨거 이런 느낌이었네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아 뜨거리.
1: 뜨시디. 뜨시디는 따뜻하다.
0: 뜨시디. 아 따뜻하다.
1: 겨울의 시골에
0: 네.
1: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랫목에 대해서 어우 뜨시디.
0: 아우
1: 좋다. 어우 뜨시디. 어우 뜨시디. 그런 표현이죠.
0: 약간 또 사우나에 탕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말 하나요? 어우 뜨시다 이렇게.
1: 아 시원하다. 아 얘기 모르세요?
0: 아 그건 시원한 거군요.
1: 아빠하고 아들하고 탕에 가서 아빠가 뜨거운 탕에서 아 시원하다 하니까 아들이 들어와서 뜨겁잖아요. 세상에 믿을 만 하나도 없다고.
0: 신디 예뻐서 질투하는 사람 계란 날라가니 너 수구리소 경민형 좋아요 사과축제 때 봬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1: 태아님 사과 준비해두시면 아마 신디가 놀러올 수도 있습니다.
0: 와 청송사과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1: 맛있더라고 조금 전에
0: 네.
1: 음악 나갈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0: 네.
1: 파이브걸님 정답 뜨겁다. 오늘 가을볕에 받은 아스팔트를 만져보니 아뜨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뜨가리.
0: 3515번님이 아 선곡을 박현빈 아뜨거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안타까워라.
1: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0: 요게 좀 약간 아쉬웠네요.
1: 예, 그리고 0107번님 뜨거운 날 쇠망치를 햇볕 밑에 두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잡았다가 아뜨가리 아뜨가리 아뜨가리 아뜨가리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십니다.
0: 아니 그리고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저는 아뜨거부라 아뜨거부라
1: 뜨거부라
0: 네 그렇게 한다 했는데
1: 아뜨거부라도 사투리인데 아뜨거브레이
0: 그렇죠. 아뜨거브레이 근데 이게 또 그 변형이 있나 봐요. 맨 끝에를
1: 네.
0: 재민 작가님은 본인은 또 본인과 또 친구들 작가님의 네. 친구분들은 아 뜨그브라이크
1: 약간 변형을 시켰네요. 자기들만 아는 단어고
0: 그러니까요.
1: 명색이 이제 작가시다 보니까 뭔가 창조를 해내잖아요.
0: 아 뜨그브라이크
1: 아 뜨그브라이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이 작가.
0: 아니 이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맞는 것 같은데
1: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을 지금 네. 자 그리고 5508번님
0: 네.
1: 목욕을 위해 물을 뜨뜨하이 대파 넣었어.
0: 뜨뜨하이
1: 대파 먹어라.
0: 대파요?
1: 대파 먹어라. 데워 먹어라.
0: 아, 대파 먹어라. 대파 먹으라는 거 아니고요?
1: 가세 먹어라.
0: 가세 먹어라?
1: 헹궈 먹어라. 요거 문제를 한번 쓰겠습니다.
0: 너무 어려운데?
1: 야, 차올게 돼. 대파나?
0: 대파 있냐고?
1: 데웠냐?
0: 아, 데웠냐? 아우, 정말.
1: 다 먹었어, 일단. 이거 가세 먹어라.
0: 가세 먹어라? 아까 말해줬는데.
1: 헹궈서 또 먹으라고.
0: 아니 이게 무슨 깜박 요정이 된 것처럼 방금 전에 들었는데도 다른 활용을 하시면은 뭐더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응용이 바뀌죠.
0: 네.
1: 지금 해주신 것들 제가 언젠가는 우리 신디가 까먹을 때쯤 되어서는
0: 네.
1: 제가 다시 한번 꼭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0: 대파 먹어라.
1: 선물은 어떤 분이 받아가시나요?
0: 선물은요 우리 네. 5361번 이동희님 0107번 이동희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받아가시나요 오늘?
0: 네 저희가 이번 주는 선물이 그 네. 뮤지컬 이육사 혹시 거기 나오세요?
1: 아니요.
0: 아니에요? 이거 소문이었군요. 그래. 뮤지컬 이육사 티켓을
1: 네.
0: 이번 주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아, 뮤지컬 이육사에 저는 출연하지 않지만 저희
0: 잘 맞춰가지고 그렇죠?
1: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또 경상도, 갱상도 사투리 배워봤고요. 다음 주에도 더 신박한 외국어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

종의망국 상품 소개, 저 이경민이 함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착한 꽃집 엔젤플라워에서 꽃바구니, 17년 경력의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0: 헤어핏 스튜디오에서 물리치료 1회 체험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 업체 안동 양반 강고등어에서 강고등어, 최간의 청춘족발 안동점에서 식사권을, 내장에서 직접 육수를 만들어서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진대기 할매국밥 옥동점에서 인 식사권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요.
1: 이번에는 노예연 리포터입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만든 안동 도봉삼계탕에서 식사권을, 식전빵과 찜닭의 만남, 믿고 먹는 구시장 두 번째 맛있는 집에서 찜닭 교환권을, 전주와서 리클라이너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안동관, 그리고 경북유일 예술영화 전용관 안동중앙아트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을, 가족중심 워터파크 소백산 풍기온천 리조트에서 유료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풍기 지윤호 헤어포유에서 두피 클리닉 상품권을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황영준 리포터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체육 놀이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펑키 스포츠에서 1회 무료 수업 쿠폰을, 왁싱은 깔끔하게, 피부는 환하고 촉촉하게, 모모비키에서 피부관리 상품권을, 안동송현동 랜드마크 대해스파랜드에서 스파 이용권을 드리고요. 순수 자연의 꿀 사이좋 기업 안동양반 꿀에서 꿀을, 청송사과와 한우의 절묘한 맛 청송영양 축산농협 청한우에서 사과 양념구이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3: 해리포터 이혜원입니다. 안동의 미소 하회탈방에서
4: 해리포터 강경왕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예술교육 DR 컴퍼니 유연하게 요가하자, 안동 유즈요가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우리 가족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놀이공간 플레이그라운드 보드게임 카페에서 1시간 무료 이용권, 다이어트 끝판왕 50분의 기적 DM 스피닝 안동점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KLPG 여성 프로가 운영하는 남경수 골프 아카데미에서 한 달 무료 레슨과 연습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와우!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네,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오늘 민오빠와 함께한 배워봅시다 시즌2 시간에는요, 깨래요, 깨래요, 이렇게 해야 되나? 깨래요 하면 되지. 깨래요, 그래요, 그리고 아뜨가레이, 아뜨가레이. 마치 영어 듣기 평가처럼. 아, 뜨거워라, 요런 두 가지 표현 배워봤는데요. 사실 저는 늘 이 경상도 사투리 들을 때마다 어떤 건지 좀 대충은 원래 우리가 문맥상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오늘의 문제는 나름대로 어떻게 어떻게 은근히 좀 추론을 하다 보니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두 개 또 사투리 배워봤는데요. 우리 희둥이분들 또 오늘도 정말 문자 많이 보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연휴를 쉬고 왔기 때문에 월요일이 원래도 힘든 요일, 월요일은 원래 힘들다, 그래서 월요일이다, 이런 말도 있고, 월요일은 참 이름만으로도 그 어깨가 무거워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요일이지만, 우리 희둥이들 벌써 출근도 했고 점심도 이제 먹었고 오후 근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이제 월요일에 어느덧 정오 시간을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내고 있다, 이 일상으로의 움직임, 복귀를 천천히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0: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해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전화 054-857-7909 창해창에서 만나보세요.
2: 세계가 인정한 안동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공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조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SNS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길래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늘크크 언니들의 특징. 기껏 약속을 정해놓고 당일이 되면 야 오늘 꼭 나가야 되냐? 슬금슬금 미룬다는 거죠. 근데 이때 친구 중 누구라도 머리 감은 사람이 있으면 취소 불가 사유가 됩니다. 야, 나 머리 감았어. 이 말은 곧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가 너를 보기 위해 귀찮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 그런 뜻인 거죠. 저도 오늘 머리 감고 왔어요. 그러므로 2시에 만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은 취소 불가다. 10월 12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머리 감은 안용미입니다.
1: 파티 in the park, party in the bush, party under the bridge, party at the restaurant, party at the club, party in the day, party in my house, party on the way to the party at the park.

끝까지 파리를 놓지 않는구만. 10월 12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트로이 시반의 파리 듣고 왔습니다. 와, 좀 처음부터 끝까지 파리 인 더 바, 파리 인 더 투, 파리 인 더 쓰리, 파리 인 더 포. 어? 와, 중간에 그리고 그 숨소리가 너무 마음에 드네. 이 월요일 날 잠 깨기에는 이거만한 노래가 없는 것 같아. 정은성님, 아, 노래 듣는데 머리 가려운 기분? 괜히 머리 위에 파리가 막 떠도는 것 같지 않아요? 저리 가,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3864번님, 언니 진짜 머리 감은 거 맞아요? 냄새 맡아봐야 되겠는데요? 야, 도전 정신이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우리 두댕이들은 머리를 감았나 모르겠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통계상 뭐 가장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고 나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거의 뭐 프로파일러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분석력이면. 이연주님, 영면이 저 이제 재택근무 없어져서 맨날 머리 감아야 돼요. 어, 진짜. 아, 그래. 그래도 뭐 맨날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쵸? 뭔가 머리를 감는다는 건 매일 밖으로

0: 있는데요. 강희선님, 전 어제 목욕탕 다녀온 늘크크입니다. 바나나 우유 대신에 아 마시며 목욕탕 다녀온 청취자 여기 있어요. 부럽다. 저도 목욕탕 가서 떼목욕 좀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대중목욕탕을 못 가게 됐어. 아 진짜 얼마나 개운할까. 목욕하면 딱 하고 나면은 진짜 한 달이 개운하고 한 달이 든든하잖아. 한달 동안 안 씻어도 될것 같고. 아,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청결하게 만나는 월요일. 요거를 또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머리 감았네 안 감았네 그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뭐 맨날 보라 할 때마다 뭐 얼굴이 예뻐졌네 아니네 그 외모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러는데 이게 그냥 저희들 이게 스몰 토크예요. 우리 두댕이들과 저만의 이게 서로 간에 뭐 우리만의 아무 말 같은 거니까 이해해주고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쏠게요. 자, 그럼 우리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을 만나봐야 되는데, 아까 여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6332번님, 영면이 성심, 본점에 다니고 있는 한 직원입니다. 월요일 저희가 체육대회입니다. 일명 대전이 쉬는 날이라고 하네요. 성심이 친구들 응원해주세요. 아, 알레스 아우토, 뻐기 간다, 뻐기 가.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톱, 뻐기 간다, 뻐기 가. 모빌코리아 윤활유, 강원특별자치도청, 올품, 한국 MSD 캣박시브, 음주의 티맵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아이로웍스, 샘표식품 주식회사. 와, 진짜 우리 광고주님들, 뻐기 간다, 뻐기 가. 김삼순씨, 미쳤어요? 나 현빈이에요. 5987번님, 헐? 성심당이 쉰다니. 오늘 대전 가는 분들 어쩐대요? 아, 그러니까. 이 소식을 미리 접하시신 분들은, 접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뻐기 간다, 뻐기 가. 아유, 나 진짜.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I just want

네, 도시데이트 안녕입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의 크래쉬 듣고 왔고요. 김민정님, 2대 참여하려고 미니 가입했습니다. 옆 동네 듣다가 우연히 2대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즐겨 듣고 있어요. 지금은 휴가 끝내고 집에 가는 KTX에서 듣고 있답니다. 그나저나 성심땡 가려고 대전에서 환승 시간 늘렸는데

꼭 대전에서 환승 시간에 바꿔 드셔야 돼요. 아셨죠? 김명희님, 소식 하나 덧붙여 드리자면 17일 토요일에는 성심땡 칠순잔치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벌써 70년 됐어요? 선착순 조각 케이크를 준다고 본 것 같아요. 와, 끝장났다 진짜. 어? 끝장났어. 아니 여기는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그렇게 새벽부터 그 오픈런이라고 하죠. 오픈런을 하는데 선착순으로 조각 케이크를 준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오늘부터 지금 가서 지금 거기서 텐트 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두댕이들 혼자 알기 아까운 소식들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 다 같이 알고 있읍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깨알 소식들, TMI도 괜찮고 다 괜찮으니까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9193번님, 내일부터 청취율 조사 한 데서 만나는 사람마다 침 튀기며 두대 홍보하고 있어요. 너무 이뻐.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너무 이뻐. 진짜 안 이뻐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쁜 짓을 하니까. 수분 보충하시라고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How do you do? 박준성님, 혹시 오늘 인별 라방 틀어주시나요? 지난주 그렇게 다들 볼 것처럼 애원해서 틀어줬더니 35에서 37명만 봤었는데 과연 오늘 라방 틀면 몇 명이 볼까요? 영미 DJ 예상 숫자 알려주세요. 아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못됐어. 못됐다고. 짓궂어 아주 그냥. 어?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틀어달라고 해서 틀어줬더니 37명 봤는데 봐봐, 오늘 같은 날 틀면은 뭐 몇 명 먹었어? 뭐 한두 명 와서 보겠지. 어? 이 나 또 망신당하는 것도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 제일 못됐어. 제일 못됐다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아니라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그 반장 투표할 때 저는 안영미를 추천합니다 해놓고 안영미 안 쓰는 애들 있죠. 그래서 안영미 한 표도 안 나가지고 울면 그 되게 옆에서 끼끼대고 웃고 있는 그런 친구라고, 박준성이라는 친구가. 아이 나 참. 1859번님, 오늘 90일 맞이한 등센서 쩌는 아기 재운다고 짐볼 타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시는데 영미 언니 라디오 추천해줘서 지금 들으면서 짐볼 타고 있어요. 아기 잘 키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마나. 아버지 어딨어? 아버지가 누구니? 아버님 너무 이뻐요. 아버님 제가 버스 기사님들, 택시 기사님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우대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따님한테 이렇게 전도까지 하셨어. 일로 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버님. 일로 와요. 제가 뭐 아기 잘 키울 수 있게 응원해달라고 했는데 저도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뭐 누구를 뭐 응원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토닥여주자고요. 자, 우리 아버님은 따님을 또 너무 잘 두셨고 그리고 또 너무 바람직한 귀를 갖고 계시고 자, 아버님한테 두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How do you do? 우리 아버님 사랑해요. 자, 지금 서울 기온이 27.5도예요. 지금 미쳤어요. 날씨가 미쳤어요. 아니 선선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너무 더워. 아 진짜 똑똑.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겨울왕국 OST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띄워드릴게요.

네, 겨울왕국 OST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이랑 라라랜드 OST죠. Another Day of Sun 듣고 왔습니다. 7527번님, 성남에서 안양 운행하는 333번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333번 기사분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대원버스 화이팅! 어머 세상에 너무 사랑하잖아. 333번 기사님들 모두 두 대 한번 들어보셔요. 이리 오셔요. 성남은 항상 그렇게 성남 안양 아니 자 매번 이런 개그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2826번님. 영미 씨, 요번 달 17, 18일 대전 빵 축제해요. 대전 엑스포에서 1시부터 하는데 성심당 포함 6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와, 진짜 우리나라 빵쟁이들은 다 여기로 가겠구만. 어? 진짜 빵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우리 두댕이들 중에 특히 많아요. 와, 아주 안 그래도 문전 성시인데 아주 난리가 나겠구만. 대전 난리 나겠어. 17, 18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아까 대전역 환승시간 늘려놨다는 분 또 여기 후기 문자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내려가 봤는데 아, 역시나 닫혀있네요. 아쉽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대기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의심병이 좀 있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또 이제 된장인지 맛을 봐야 되시는 분들이 꼭 계신다고. 알았어요. 두 대 들으면서 아까 저희가 쏴드렸던 커피 드시면서 기둘리세요.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우리 택시 기사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우, 역시 양반의 도시 대전. 어? 대전에서는 역시 2시의 데이트를 즐겨 주신다. 감사합니다. 송명재 님, 상암 MBC 경유하는 673번 운행 사원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저도 출석합니다. 출석 꾹이라고 하셨는데. 0705번 님, 포항에서도 행사해요. 놀러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경상북도 산림박람회지만 그럴 순 없겠죠? 잠 깨게 해주세요. 일로와. 배가 불렀네. 일로와. 한 대만 맞아. 어? 정신 차려야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힘들다고. 다들 힘들어. 지금 잠이 와도 깨야죠. 악착같이 내 혀를 깨물어서라도 일어나야지. 그쵸? 예, 정신 차립시다. 9707번님, 영면이 곧 70일 되는 아기 키우고 있어요. 언니 말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양치 못한 거 생각나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 저희 남편이 요즘에 저를 생각하면서 또 이 노래를 또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잘못 알려줘서 나한테. 당신은 사치입니다. 라는 노래가 있대. 뭐지? 한참을 찾았어. 여러분, 이 노래 한번 들어봐요.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양치는 사치다에서 시작된 한동근의 그대라는 사치에 이어서 부활의 론리 나이까지 들었습니다.

0: 많으셔요. 우리 조리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음식을 잘 만드시면 타콩이가 집에 오면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해요. 안 먹는다고. 그냥 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밥을 두 그릇씩 먹는 애가 안 먹어요. 다 우리 조리사 선생님이 음식 솜씨가 뛰어나신 탓입니다. 아유, 세상에.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셔요. 9746번님. 전북 순창의 애견 미용실입니다. 저도 항상 두대 틀어놔요. 비록 듣는 건 강아지랑 저뿐이지만 강아지에게 열심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두대 틀어달라고 해. 알았지? 멍멍! 영미 씨, 전 김밥집 하는데요. 2시에서 4시는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밥 먹고 한숨 자기도 하고 자장가 삼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밌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자장가 삼아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좀안 했으면 좋겠대. 저번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 자고 다 들었더니 강아지들 짖기 시작하고, 아, 이거 어떡하냐. 신지영님, 잠시 은행 다녀왔는데요. 양덕동 우리 할매 떡볶이 매장에서 영민님 목소리가 들려요. 아, 간판 한번더 보고 왔지 뭐예요. 왜 이렇게 반갑냐고.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우리 할매 떡볶이, 그래. 우리 할머니들도 우리 두 대를 사랑해 주신다니까. 물론 주인장이 젊으신지 할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대 사랑해 주셔서요.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태빡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캐빡시보.
2: 캐빡시보 필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2시에 데이트 안녕입니다. 8846번님, 아이고 언제 들어도 음침하네. 강은하님, 이거 어린이집에 틀면 100% 애들 운다. 0504번님, 45살인데 너무 무서워요. 김재열님, 가위 눌리건데 왜 그래요? 나 자장가 불러준 건데. 최선일님, 이 동요가 원래 이렇게 무서운 동요였나요? 이미신님, 아니 에코를 왜 까냐고요. 김선영님, 어른들도 울겠어요. 왜 그래? 아, 나 행복한 꿈 꾸면서 잘 주무시라고 제가 ASMR처럼 불러드린 건데 왜들 그래요? 참 그 왜 그래? 김상원님, 윤종신, 윤도현 두 대 열심히 듣던 청취자, 요새 육아휴직 중 육아하며 두 대 다시 듣는데 너무 재밌네요. 애도 좋아합니다. 커봐요, 애도 좋아한대잖아. 엄마가 섬 그늘에 아야 굿나잇 스윗 드림. 거봐, 이런 방송이에요. 아이, 나 참.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저로 하여금 많이 무서웠다고 하니까, 아, 박효자님께서 잔혹동요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잔혹동요 버전으로 한번 또, 특집으로 한번 또 가져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가장 밝은 세븐틴, 세븐틴 하면 밝은 기운 느껴지잖아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띄워드리고 3부에서 이어갈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을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엔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9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9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고속길 라디엔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9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

0: 도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제가 아까 자장가를 좀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문자가 화르르 쏟아졌어. 뭐 무섭습니다, 좋습니다, 악기야 물러가라, 잠이 확 깬다 등등등등 아주 뜨거운 반응인데 아 우리 두댕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우리 두댕이들이나 저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하철 1호선이라니까. 장중원님, 늦은 점심 먹다가 웃겨가지고 밥알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그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영미님은 식사도 쬐끔하시니까 배에 힘도 없을 듯한데 까르르 웃었습니다. 신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이 목소리는 배에 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0: 폐활량? 연관을 좀 연관성을 좀 짓자면 폐활량인가? 1101번님, 밟아버린 은행 냄새보다 더 무서운 영미씨, 동굴 저음. 근데 묘하게 빠져드네요. 그리고 이게 매니아층들이 있다니까요. 9519번님, 회사 택시 운전기사예요. 힘내서 운전해야 할 땐 두 대를 꼭 듣습니다. 웃기고 재밌고 그리고 하지만 택시기사 특별대우 해주시니까 정말 존중받는 느낌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손님 타면 볼륨 업 하는 센스로 계속 고고할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택시기사님들, 버스기사님들, 우리 기사님들이 고생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예,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28번님, 저도 대전 개인 택시기사입니다. 다른 방송 들었었는데, 두 대 듣고 나서는 다른 방송을 못 듣겠어요. 일로 와봐. 이렇다니까. 이 두 대가 한 번만 들을 수는 없는 방송이에요. 예. 기사님들이 또 이렇게나 두 대를 또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손님 타도 황급히 끄지 않기. 다른 거 다 몰라도 뭐 줄일 순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손님이 어디 가시는지 뭐 아니면 뭐 스몰 토크 하셔야 되니까 잠깐 줄일 순 있지만 뭐 무슨 되게 나쁜 짓 한 사람처럼 황급히 끄거나 황급히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 아셨죠? 자, 두 분 택시기사님들께 두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How do you do? 출출할 때 쭉쭉쭉 빨아드세요.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리버 듣고 오셨고요. 네, 0106번님. 역시 매력적이야. 해석 안 되는 매력이지만 끊을 수가 없어. 이어폰 볼륨 3으로 잘 듣고 있어요. 매력적이야. 이어폰 볼륨 3이면 큰 거예요? 이게 높이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소리로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볼륨 좀 높여봐요. 볼륨업. 어? 좀 높여주세요. 0106번님. 응? 자, 그나저나 여기저기서 두 대가 좀 흘러나오고 있나 봅니다. 4897번님. 엄마 모시고 미용실 갔는데 영미언니 목소리가 났어요. 대전이고요. 유나 헤어 투어네요. 여기 MBC 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오늘 대전 머선 일 이거? 머선 일이에요? 아니, 아까도 계속 대전 얘기가 자꾸 나오네? 뭐 어떻게 그러면 자두에 대전이 필요해. 아,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화내지 마. 화낼 일 천지야, 진짜로. 그 오늘 월요일이라서 더 예민한 걸 수도 있어. 김지현님. 전주 효자동에 솔솔 김밥집이 있거든요. 그 옆에 있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도 두 대를 듣고 계시는지.

밖에다가 스피커로 방송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방송 홍보를 지대로 하시는 사장님 대박 나시길. 어머, 어머 너무 감사하다. 아니 그러니까 전주 효자동의 솔솔 김밥집은 그냥 깔아두는 밑밥이고 그 옆에 휴대폰 판매 매장 거기에서 지금 이 밖에다가 이렇게 듣고 있다는 거죠. 어머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우 세상에 이렇게 따뜻해. 세상은 아주 이렇게 따수아. 응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문자 오는 것만 보면은 우린 거의 청취율 1위야 지금. 굳이 청취율 조사를 난 왜 하나 몰라. 지금 이렇게 문자 오는 것만 봐도 나는 지금 너무 배가 부르다 지금. 아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두댕이들도 지나가다가 두대 듣는지 발견하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이름 적어서 인별에 올려둘게요. 아, 우리는 2만 팔로워니까 나름 영향력이 좀 있다고. 자 이미진님. 울산 북구 중산동에 미진 아구찜 새로 오픈했어요. 아 이제 장사한 지 석 달째 접어드는데 장사가 안 돼요. 두대 기운 좋잖아요. 두대 기운 팍팍 좀 주세요. 하, 알겠습니다. 일단 미진 아구찜 일어나십시오. 일단 에너지 드렸고요. 그리고 두대 크게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도 아 저 뭐야? 아 뭔데 뭔데? 하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들어가다가 아 온 김에 아구찜이나 먹자 이럴 수 있으니까요. 1720번님 영미언니 엄마가 육아 중인 저한테 교육방송 들으라고 라디오 사주셨는데 저 육아하면서 두대 듣고 있어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엄마 미안. 이게 무슨 말이지 난. 누가 통역 좀 해주세요. 아니 교육방송 들으라고 해서 두 대를 듣는데 이게 왜 이거 뭐 나쁜 짓이에요? 뭐 불온 선전문 보는 건가 지금?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예. 교육방송과 같은 그런 방송입니다. 두 대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은데요.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저희가 뭐 양치할 시기도 알려주고 얼마나 또 유용.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 들었고요. 그 다음에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듣고 왔습니다. 자, 두댕이들 이름 정말 궁금하다. 짬나는 분들은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툭툭 좀 알려주세요. 아, 8276번님, 거창 사과 테마파크에 공원 스피커처럼 해놔서 두 대 틀어놔요. 어머, 밖에서 일하는 날은 두 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사과 테마파크에, 어머 세상에, 저희 두 대를 이렇게 크게 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창, 사과 테마파크, 일어나십시오! 자, 7271번님. 저도 대구에서 개인 택시 합니다. 차량 번호 1167번, 홍보 부탁드려요. 전 손님이 타면 일부러 더 크게 틉니다. 아, 듣기 싫으면 손님께서 내리시든가. 영미씨 화이팅! 오빠 너무 섹시해. 미치겠다. 상남자야. 태토남이 느껴져. 어, 나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떡해. 아, 어떻게 BTS 상남자 들을까? 어떻게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인증샷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0543번님. 울산 중산동산의 1위입니다. 와이프가 아구찜 정말 좋아해요. 오늘 두 대 듣는 미진 아구찜 시켜 먹을게요. 대박나세요. 어머, 이게 두 대 효과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울산에 사시는 분들, 오늘은 아구찜이에요. 아구찜 드셔요. 그냥 아구찜 아니지. 미친 아구찜 아니지. 미진 아구찜. 박윤경님, 여기, 여기요. 여기 초등학교 돌봄 교실입니다. 아이들과 두 대 같이 들어. 어머, 세상에. 아이들이 광고까지 따라 부르고 그러네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같이 듣는 두 대. 어머, 이것 보세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봐봐. 이런 방송이라니까요. 학생들, 남녀노소가 함께 듣는 방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쉬쉬하면서 들을 방송이 아니라고요. 1128번님. 영미, 영미. 저 방금 2시 40분에 40대 할아버지 됐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손자입니다. 축하 축하해 주세요. 아, 진짜 저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알죠. 우리 식구인데 우리 김범수 씨 아니겠습니까. 어마나. 근데 지금 아기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내주셨는데, 갓난 아기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잖아요. 어머, 근데 이미 어른이야. 얼굴이, 표정이 뭔가 왜냐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어. 뭘 아는 것처럼. 어머, 세상에, 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건강하게 순산한 것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요게 바로 우리 두 대 기운 아니겠습니까. 아유, 손자 보신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자, 앞으로 우리 김범수 씨가 자주 듣게 될 말이죠. 예,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올게요.

0: 네, 방금 전 할아버지가 된 김범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노래죠. 이하이의 손자 봐줘요 들었습니다. 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최은진님, 이하이가 손자 봐주는 노래를 왜 불러 매진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잘 되실 겁니다. 하면서 손자 봐줘 이런 농담이나 하면서 그렇게 그냥 웃고 떠들다가 갔으면 좋겠어. 1023번님 커피 보내드릴게요. 임상주님, 부산 시내버스 46번에 두 대 빵빵하게 틀어놓고 운행 중인 버스 기사입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나이사! 감사합니다. 어마나 세상에. 그리고 8989번님께서 부산 택시기사입니다. 저도 이 시간만 기대하면서 일합니다. 두 대 파이팅! 어머 우리 기사님들 뭐야. 오빠들 뭐야. 왜 이렇게 섹시해. 제가 이렇게 기사님들 픽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서 많이 들어주시는데 왜 청취율 조사하는 지방분들한테 전화를 안 돌리냐. 이 말인 거죠. 제 말인 즉슨. 아,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오빠들 커피 한 잔씩 쏠게요. 1811번님, 우리 할매 떡볶이 창원 양덕점입니다. 지나가다 문자 보내주신 고객님 감사드리고요. 전국에서 열심히 영업 중이신 우리 할매 떡볶이 점주님들, 본사 관계자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안영미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 이게 또 체인점이 있었구나 또. 감사합니다. 어머 세상에. 저는 또 우리 할매 떡볶이집이라 그래서 진짜 할머님들이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저기서 아까 할머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머 이름이 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할매 저기 할머니 보쌈 같은 그런 느낌인 거네.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광고주님으로 들어오시는 것도 생각해 봐주세요. 네.
1: 트로트에 대해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 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네, 조시네이트 안용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렇게 또 다른 노래 또 이렇게 준비한 게또 있거든요. 근데 이분 문자를 보니까 안될것 같아. 노래 바꿔야 될것 같아. 김성모님께서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일하는 택시기사는 아니고 촬영기사입니다. 사진관도 파이팅 해주세요. 우리 성모 오빠가 또, 우리 또 기사 오빠가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 안영미의 기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사 오빠들을 위해서 이 노래

응. 근데 어쨌든 바꿀 필요 없으니까 고장 난 채로 둬요. 또 다른 분이 또 이것도 바꾸면 안 되니까. 아, 최진희님. 아, 영미 씨 센스 쩐다. 영미의 기사라니. 저는 자동차 시트 회사 다니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곡좀 골라보세요. 자동차 시트면 앉아야 되는 거잖아. 앉는 거. 앉아. 앉아. 10cm에 앉아줘요. 저 고객님들, 앉아줘요. 앉아달라니까요. 몰라요. 어차피 인생 억지예요. 억지라고. 7565번님. 저희 작업실이 7층인데 길 건너편 상가에서 하루 종일 라디오를 스피커로 켜두시거든요. 다른 건잘안 들리는데 배미향 버전 목소리 엄청 잘 들리네요. 목소리의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이거 왠지 저번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래서 4시만 기다리는 분들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독일의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요한 볼프강 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죠. 사람은 하루에 적어도 한 곡의 노래를 듣고 한 편의 좋은 시를 읽고 한 장의 훌륭한 그림을 보고 가능하다면 몇 마디 이성적인 말을 해야 한다. 하루에 한 곡의 노래를 듣는다. 이왕이면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고막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줄 오늘의 음악. 한 분당 한 곡씩. 1위.

듣고 왔습니다. 우스레기님, 빌리고 조이고 멘트 진짜 하나하나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7564번님, 빌려요? 청바지 빌려줄까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하셨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우리들만의 수준인 거예요. 네, 두댕이들과 저의 한계치입니다. Sing us a song, you're the piano man. 우리에게 노래 한 곡 불러줘요. 당신은 피아노맨이잖아요. Sing us a song tonight. 오늘 밤 우리에게 노래 한 곡 해줘요. We are all in the mood for a melody. 우리 모두 노래에 취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뭔가 계속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시대에 따지자면 피아노맨이 아니라 챗GPT맨으로 제목을 바꿔도 될 것 같은 그런 가사입니다. 오세미님, 어라, 오늘은 미양님에게서 약간 한석규님 같은 느낌이.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김지연님, 좀 더 섹시하게 부탁해요. 아, 여기서 더 섹시하면 오늘 한 십중추돌 날 것 같은데. 너무 섹시해도 안 돼요. 지금 나름 수위 조절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할아버지가 된 김범수 씨를 위해 특별히 맛집에 앞집에 들러주신 분이 계십니다. 7564번님, 우효의 민들레 신청합니다. 우리 소...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 돼. 티맵 대리로.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 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띠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9: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저희가 오늘 우리 식구죠. 김범수님 손자를 보셨다고 해가지고 그거 축하해 주느라고 우리가 너무 손자만 우대해 준 것 같아. 손녀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예, 네, 손녀와 나무꾼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11: 하늘과 땅 사이에
9: 아이고 우리 손녀 좀 찾아주세요. 한인재야,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의 손녀야! 손녀 어디, 손녀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브람스 안마 의자, 샘표식품 주식회사, 아크메르 동탄,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손녀를 찾아주세요. 손녀야, 어디 갔냐?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음주 후에 티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손녀 좀 찾아주세요!
11: 손녀가 떠나갔어요.
9: 아이고, 손녀가 떠나갔다네. 그 왜 떠나간 거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외에는 시인의 이름을 딴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청운공원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인데요. 가을이 깊어지면 주변 나무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청운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와 샛노란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정자 서시정이 나오고 그 뒤편으로 올라가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새겨진 시비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 서면 시야가 탁 트이면서 서울 도심과 멀리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네요. 가을의 서시라. 시를 읽고 나면 서울 풍경도 좀 특별하게 보이겠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The Bamboos featuring Dread Jones의 If Not Now 들으셨어요. The Bamboos는 2000년에 결성한 호주의 펑크 소울 밴드죠. 아주 리듬감 있는 곡을 또 우리가 좋아하는 Dread Jones와 함께 부른 이 곡. 아주 월요일에 완벽한 하루의 시작으로 잘 어울리는 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장유정님이 산책하려고 나왔어요. 순디 라디오 사입니다.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샘표 식품 주식회사, 당진시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강원특별자치도청,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백조싱크, 올품, 한국 MSD 캣박시브, 음주 후엔 티맵대리, 아에르웍스, 아크메르 동탄,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과 함께합니다.
1: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 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 쌀.
3: 덮밥에도

옥상 달빛의 인턴 들으셨습니다. 옥상 달빛에서 언제나 이렇게 참 노래를 듣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편안해지고 뭔가 용기가 생기는 그런 음악을 하는 우리 옥상 달빛. 참 사람들이 청취자분들도 옥상 달빛의 음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은 이런 팀 흔치 않습니다. 잘 들었고요. 7530 쓰시는 분이 순디 굿애프터눈입니다. 전 동네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 듣고 있어요. 원래 산에 가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급 진료 변경. 잘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그렇게 너무 에너지 많이 쓰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희숙님, 저는 월요일이 더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웠거든요. 옆에 누군가가 싫거나 귀찮은 건 아니에요. 너무 또 그게 또 집에 가면 또 회사에서 그렇게 막 사람도 푹죽푹죽 됐고 집에 가면 또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게 근데 그런 시간을 조금 갖게 해줘야 좀 더 하루를 잘 이렇게 잘 살 수 있겠죠. 제이숙님도 너무 공감이 가고요. 신승훈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Love Playlist.

신성원의 러브 플레이리스트 들으셨고요. 그 뒤로 0180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뮤지컬 렌트 OST 중에 Seasons of Love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076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목소리 들으며 미술학원에서 그림 그리고 있어요. 조용히 음악 들으며 그림 그리는 이 순간이 힐링 타임이네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음악도 나오지만 또 이런 좀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9: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쉽지 않은 음악입니다. 근데도 지금 뭐 미니 메시지나 지금 문자 메시지에 누자베스의 음악이 나오는 걸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만큼 한국에도 팬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지금은 뭐 잔잔한 음악이 듣고 싶어서 요새 자주 들어요. 혼자 듣기 아까운 노래라 공유해 봅니다. 이 계절에 정말 브루노 메이저의 음악, 브루노 마스가 아닙니다. 브루노 메이저입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음악이 정말 이 계절에 잘 어울려요. 이 Nothing 뿐이 아니라 이 앨범에 있는 곡들, 브루노 메이저의 다른 곡들을 꼭 같이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오늘은 강은강님이 공유해 주신 브루노 마스, 마스가 아닙니다. 브루노 메이저의 강은강님이 아니고 김은강님이네요. 제가 자꾸 오늘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강님. 김은강님이 보내주신 곡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같이 듣겠습니다. Track suits and red wine, movies for two. We'll take off our phones and we'll turn off our shoes. We'll play Nintendo, though I always lose, 'cause you are

박정현의 달아요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김은강님의 취향곡이었죠.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 들으셨습니다. 김은강님께는 생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오늘은 제가 아까 이름도 좀 실수를 했고 하니 죄송한 마음에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뭔가 그 브루노 메이저의 Nothing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진화님이 파리지행 정재영님의 러닝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정재영님이 저 없을 때 그 스페셜 DJ로 왔을 때 완화 가족들에게는 빠디라고 빠디 파리 오빠라서 빠디라고 불렀다면서요. 빠다같이 느끼한 오빠. 빠디. 정재영님은 아주 가끔 느끼해요. 예. 네, 그래도 참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래요. 이 러닝이라는 곡은 저한테도 참 의미 있는 곡인데, 제가 이제, 제가 유학 시절 그 파리에 가가지고 그 정재영 씨와 함께 정말, 지저분한 녹음실에서 둘이 정말 싸고 지저분한 녹음실에서 둘이 기타를 들고 가서 녹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곡이라 참 이 또 곡 들을 때마다 그 녹음실이 너무 생각이 나요. 아무튼 백진아님이 신청해 주신 정재영의 러닝 같이 듣겠습니다.

0: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1: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뒤통수가 납작하다는 말에서 납작하다는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동사도 있는데요. 동사 납작하다는 몸을 바닥에 바짝 대고 냉큼 엎드리다 라는 뜻으로 그는 몸을 납작하더니 땅에 엎드렸다처럼 쓰입니다. 뜻이 더 있습니다.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냉큼 벌렸다가 닫다 라는 뜻으로 그 개는

0: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활동을 했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왜냐? 내일 우리 완벽한 하루에 나오시는 특별한 우리 뮤지션 한영애 씨도 보니까 50년을 활동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 내일 나오시니까요. 내일 꼭 완벽한 하루에 오셔서 우리 한영애님 이렇게 라이브로, 라이브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좀 특별하게 좀 꾸밀 생각이니까 꼭 오셔서 한영애 씨의 목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5343 쓰시는 분이 새로 산 라디오로 완벽한 하루 들으면서 밖을 봤는데 바람에 낙엽이 막 날아다니네요. 창문 열어놓고 라디오 듣는데 편안하지 하니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방금 이 올리언스의 댄스 위드미하고 이 5343 쓰시는 분의 이 문자가 정말 완벽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엽이 막 날아다닐 때 이런 편안한 노래 들으면 기분이 더 좋죠. 9065 쓰시는 분이 여긴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예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안마의자와 한몸이 되어 듣고 있어요. 어디 서울에도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비가 올 때는 또 음악이 또 잘 들리니까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3부에도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우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코끼리 베이글닷컴, 노무법인 폐, 화이트 코리아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위엑스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들으셨고요. 그 뒤로 이지영의 Ordinary Day까지 두 곡, 차분한 두 곡 들으셨습니다. 지금 문자

베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들으셨습니다. 정말 가을에 참 까르라 브루니의 이런 노래가 참 잘 어울리고 아마 지금 뭐 비 오는 곳에 계시는 분들도 참 기분 좋게 이 곡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정통 라디오 아니면은 들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죠. 보통은 이렇게 좀 우울한 날에는 좀 신나는 곡을 많이 선곡을 하는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아셨죠? 유성원님이 오늘 휴무라 완화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통 알게 되고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라디오를 계속 끼고 살았는데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음악이 주가 되는 그런 라디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1202 쓰시는 분 바쁜데 오늘 문자 심어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샷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5분씩 뽑아서 선물 보여드립니다.

네. 야, 벌써 이것도 꽤 됐네. 6년 전이라뇨.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 때 BBC 스튜디오에서, 마이더베일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일주일 동안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예. 라이브로 부른 버전입니다. 톰 워커, 리버 라이터. 예. 이거 아침 9시에 생방송인데 그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예. 끝나고

자, 6시 40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김영석 씨가 도널드 페이건 음악 청해 주셨네요. 네. 도널드 페이건은 스틸리 댄의 키보드 연주자이자 리드 보컬. 자, 도널드 페이건. What I do.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싱크.
1: 백조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이주희 씨는 지금 나트랑에 계시네. 야, 현재 이곳 4시 46분에 아저씨 목소리 듣네요. 그럼 지금 이제 몇 시, 48분 된 거예요? 외국에서 방송 듣고 남겨보고 싶었는데 버킷리스트 한 게 달성. 이주희 씨 축하합니다. 아니, 버킷리스트를 달성하셨는데, 예. 나트랑에 계시네. 야, 요거 재밌는데. 이연경 씨가 조금 전에 도널드 페이건 음악 들었잖아요. 도널드 페이건이 너무 멋있어서 한때 내 남편이라고 앨범 끼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의할 수가 없는데. 아니, 뭐, 남자가 바라보는 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도널드 페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쭉 보면서 음악은 진짜 잘하는데 한 번도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니 그 도널드 페이건 저 음악하는 영상은 찾아보신 거죠? 아무튼 요거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니까. 예. 주윤석 씨는 지금 반려자와 충주로 캠핑 왔네요. 사람도 별로 없어 조용하니 음악 캠프 듣기에 너무 좋네요. 불멍하면서 듣는데 낭만 초과. 와, 낭만이 초과됐어요? 낭만 같은 거는 뭐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 주윤석 씨 고맙습니다. 캠핑 잘 하시고요. 5335번. 어제 장날이라 김장 때 쓸 고추 사러 나가려고 옷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아내가 와 티셔츠를 이거 입고 나왔네요. 얼마나 웃었는지요. 예. 저 옷을 입고 말린 빨간 고추 7근을 들고 잘 다니더라고요. 예. 티셔츠가 레드 칠리 페퍼스 티셔츠예요. 있으면. 자, 1, 2부 끝곡은 5335번으로 청해 주신 데이빗 보위 모던 러브. 3부에 다시 만납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주말에 잘 주무셨나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무려 2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우울감에 대한 연구 수십 건을 진행했는데요. 수면의 질이 나쁜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론 잠을 못 자서 외로운 건지 외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추가 조사와 분석을 했는데 결론

0: 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 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내보자. 왼청 렛츠고.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침에 급 마무리한 달리기를 마저 하고 쉬고 있습니다. 0705번. 예. 이게 달리기를 원래 아침이나 아침에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좀 급하게 마무리해 가지고 저녁에 마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데? 사진도 한 장 보내셨는데, 예. 뭐, 경치가 좋아서 달리기 괜찮겠는데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선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필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훈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김세훈씨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0: 네. 야, 오늘 동의할 수 없는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5: 네.
0: 3951번. 네. 네. 잘생긴 김세훈 작가님 반갑습니다.
5: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0: 네. 본인도 동의가 안 되죠?
5: 그럼요. 네. 얼마 전에 한글날이었는데, 우리가 그 한글을 정확한 용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잘생겼다는 표현은 저한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0: 김세윤 씨에게는 멋지게 생겼다든가, 네. 분위기 있게 생겼다든가, 네. 지성미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다 인정하거든요.
5: 힘없게 생긴, 뭐 이런 거. 네.
0: 힘은 제가 이렇게 네.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네.
5: 맹하게 생긴 뭐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만 잘생기는 저하고
0: 무슨 소리예요. 김세윤 씨의 가장 큰 장점은 지성미에 있는 건데 제가 네. 맹하게 생겼다는 거에 동의할 수 없고요.
5: 네. 얼굴이 큰 뭐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만 잘생기는 아닙니다. 네, 틀렸습니다.
0: 아니, 잘생겼다는 것의 기준도 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5: 네.
0: 이걸 뭐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5: 네.
0: 저도 여기에 여기에는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5: 네,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0: 저는 제 자신에게도 네. 잘생겼다 이거는 동의 못합니다.
5: 멋있게 생기셨죠. 네.
0: 또 우리끼리 멋있게 생긴 걸 하자고.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5: 제가 주말에 이게, 웬만하면 제가 OTT에 네. 어떤, 뭐, 그 새로 올라오는 콘텐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무슨 알림 받을 거냐 이럴 때 한 번도 알림 받기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적이 없거든요.
0: 네.
5: 근데 처음으로 알림 받기를 설정한 작품이 이제 주말에 올라온 거예요.
0: 그래요?
5: 그래서 주말에 바로 받고,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 라는 오아시스 재결합 투어 콘서트 관련 다큐멘터리.
0: 이거 뭐 저 네.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5: 네. 이게 처음 세상에 공개된 게 베니스 영화제였어요. 오아시스가 이제 그 정도입니다. 오아시스 다큐의 첫 프리미어가 베니스 영화제 비경쟁 부문에서 이제 공개가 되고 그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0: 네네.
5: 그리고서 이제 9월 9일 한 달 전에 극장에 개봉을 해서. 많지 않은 상영관이지만 극장에서 보고 싶은 사람은 보세요라고 이제 지금 약간 가능한 사람과 좀 비슷한 좀 패턴인 거죠.
0: 그렇죠.
5: 그래서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했었고 공개가 되었고요.
0: 네.
5: 뭐 잘 알려진 대로 오아시스가 형제가 뭐 싸웠다는 거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지만
0: 뭐 전 세계 네. 음악 팬들이 다 아는 거죠.
5: 네. 싸우면서도 공연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지 한 15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0: 네.
5: 오아시스의 재결합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서 바로 이제 투어를 시작한다라는 게 나오는 그 앞에 이제 인트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0: 예.
5: 그러면서 근데 이

0: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첫 시작이 그 투어를 앞둔 리허설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1: 리허설 장면으로. 네.
0: 근데 이제 카메라를 다 미리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 리허설 장소가 꽤 커요. 리허설 장소에 카메라 12대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나 혼자 산다 찍을 때처럼 관찰 카메라를 곳곳에 이렇게 설치해 둔 거죠.
1: 네네.
0: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찍은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리허설 장소에 놓고 촬영을 한 건데 처음에 이제 문이 열리면 노엘이 들어와요. 네. 노엘이 혼자 리허설을 합니다. 아니, 물론 그 다른 밴드 멤버들이나 세션이 있지만 리암은 없어요. 노엘 혼자 노래를 불러요. 제일 첫날은 노엘 혼자만 와요. 그래서 이제

0: 하는 노엘의 표정 같은 게 이 작품의 좀 재밌는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공연을 준비하는 리허설과 함께 이 작품의 재밌는 건 그 투어를 기다리는 팬들을 다 섭외해서 찍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팬들도 같이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투어를 기다리며 그들과의 추억을 다시 꺼내보고 또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이런 오아시스의 리허설과 팬들의 리허설이 함께 이어진 다음에 드디어 이제 카디프에서 이 투어가 시작됐잖아요.
1: 네, 카디프.
0: 카디프의 첫 공연부터 이야기는 쭉 시작이 돼서 콘서트 영상 사이사이에 백스테이지에 이야기가 들어가고 이제 그들의 그 노엘과 리암의 인터뷰가 나레이션처럼 이제 깔리는 구성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지금도 그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포스터만 여러분 검색해 보셔도 오아시스의 역사를 아시는 대충 아시는 분들로 적응이 힘든 게 포스터에 둘이 손을 잡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도 적응이 안 되는데 영화를 보면 이 콘서트에 입장할 때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입장하는 모습 자체가 내가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될 줄이야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보게 되는 거고
1: 네.
0: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광경을 보는 팬들은 다 울고 있습니다. 이미.
2: 왜냐하면 이거 이때 대결합한다고 그럴 때도
0: 네.
2: 첫 공연을 봐야 된다 이런 네.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연 중간에 또 싸워가지고
0: 네.
2: 뒤에
0: 끝날지 모른다.
2: 끝까지 못 간다 이거.
0: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콘서트 투어가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웸블리
1: 네.
0: 그 중에 한 오아시스의 이제 한국의 팬들은 다 젊어요. 이 투어에 재밌는 게 오아시스가 활동하는 동안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연령대의 팬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국 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고요.
1: 꽤 있어요.
0: 근데 그분의 인터뷰 가운데 좀 재밌었던 게 오아시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내가 넘어져 있으면 다른 가수들은 힘내라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게 많았는데 오아시스는 내 옆에 같이 넘어지는 밴드였다는 거죠. 내 옆에 같이 넘어져 있는 사람의 노래 같아서 뭔가 특별했다라는 인터뷰가 뭔가 오아시스의 음악에 대한 좀 색다른 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는 콘서트 필름인데 중간중간 오아시스였을 거예요. 이제 카디프 공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교통을 통제하고 행사를 관리해야 될 경찰들의 회의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해야 되라는 걸 진지한 회의 자리에서 총 책임자가 오아시스의 노래 제목들로 계속 드립을 해요. 네. 직원 중에 한 명이 그럼 그건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Definitely maybe. Whatever. 항상 막론을 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나 싶으면서 강론을 다 듣고 나면 되게 설득이 되는 묘한 포인트들이 함께하는 작품이고요. 오아시스가 주인공이지만 이번 작품은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사랑하고 오아시스의 복귀를 정말 학수고대했던 오아시스의 팬들 또한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좋더라고요. 네.
2: 뭐 공연 보는 내내. 좋은데 또 그 중간중간에
0: 네.
2: 무대 뒤에 모습도 있고 뭐 네. 이러니까 역사가 함께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예.
0: 좋은데 계속 아쉬움은 남았어요. 이걸 극장에서 봤으면. 제가 집에 있는 뭐 TV나 사운드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라서 그런 아쉬움은 남았지만.
2: 역시 백현 청취자들은
0: 네.
2: 아 박승찬 씨.
0: 부럽다.
2: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챙겨봤죠.
0: 이거 심지어 IMAX에서도 상영했었거든요.
2: 네, 이주호 씨도 영화관에서 봤는데 1104번 전 영화관에서 두 번 봤습니다.
1: 오호.
0: 네.
2: 자, 음악을 한 곡 듣죠?
0: 역시 이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아시스 돈 600이 된 거. 돈 600이 된 거를 오늘은 1996년 네버스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 네. 네. 자, 돈 600이 낸 거. 오아시스.

0: 없겠지만 예. 2016년에 슈퍼소닉이라는 다큐가 이미 있었어요.
1: 그렇죠.
0: 오아시스를 나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슈퍼소닉부터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슈퍼소닉은 오아시스가 어떻게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1: 네.
0: 어떻게 성공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엔딩이 방금 들려드린 1996년의 역사적인 네버스 공연까지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게 슈퍼소닉이라서
1: 네.
0: 슈퍼소닉을 보면 아 오아시스가 이런 이런 밴드였구나라고 이제 그 좀 제대로 알게 되는 작품이고요.
1: 네.
0: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아시스 돈 룩백이 된 거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안다고 치고 이 작품을 볼 관객들을 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아시스를 정말 좋아하는 오아시스 팬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게 그냥 제가 좋아했던 수많은 밴드들 중에 오아시스도 있었던 거고 제가 오아시스의 시대를 같이 살아서 자연스럽게 오아시스의 음악을 듣고 좋아하게 된 정도의 그냥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도 다큐를 보는데 울컥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장면은 오아시스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오아시스와 함께 시간을 보낸 오아시스의 팬들을 위한 일종의 선물 같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1: 오아시스 팬이 아니어도
0: 네.
1: 재밌게 볼 수 있는.
0: 아, 그럼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작품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리암과 노엘이 화해를 하는데 이 세상에 화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어딨어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러한 방식으로 전할 수 있지? 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한 네, 뜻밖의 메시지까지 있는 작품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집에서 보시기 좋을 거예요. 네.
1: 자, 디즈니 플러스에서 네, 보실 수가 있고요. 오아시스 돈 룩백이 낸 거. 네. 음악 들으면 마치죠.
0: 이번 곡은 바로 그 재결합 투어 가운데 카디프에서의 라이브
1: 네.
0: 슬라이드 어웨이를 준비했습니다.
1: 네, 슬라이드 어웨이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김세윤 씨.

0: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 위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스피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 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날씨의 변덕이 심해도 너무 심한 요즘입니다. 10월 중순에 30도를 넘는 기온은 1913년 이후로 처음인데요. 그래서 대기 불안정으로 지금 내륙 곳곳에 소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와 전남에는 비가 시작됐고 늦은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돼서 내일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번 가을비는 제주에 최대 80mm, 그 밖의 지역은 최대 50mm 정도 내리겠고요. 벼락에 치거나 국지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비 오면서 내일은 낮 기온 다시 20도대로 떨어지겠고 수요일 아침에는 찬 공기까지 밀려오면서 서울이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 그리고 수요일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뭐 엄마가 젊게 느껴지고 실제로 젊게 사셔도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 순리잖아요. 이게 뭐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할수 있는 어떤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만 하면 어린 아이처럼 그냥 막, 아, 모르겠어 하면서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1660님, 저도 그날이 아주 아주 늦게 오길 같이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울컥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는가를 또 생각을 하게 돼요. 8814님, 그래도 진짜 행복한 순간 만드신 것도 너무 잘하셨고, 그게 꽤나 큰 결심이 있어야지 할수 있는 일 같거든요. 자주 부모님 모시고 여행했던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이 날을 또 이렇게 잘 박제를 해두셔서 진짜 그거는 후회 없을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번 여행 계획 세우셔도 되지요. 좋은 사연 보내주신 8814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안 가요는 부엉이들의 몸과 마음이 무탈했거나 그렇지 못한 날의 이야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며 노래 듣겠습니다.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5년은 됐더라고요. 부모님께 제안하니 새로 찍자고는 하는데 다 같이 모일 시간이 적은 요즘이네요. 그래도 올해 안에 꼭 찍어야겠어요. 모두들 늦기 전에 가족 사진 남기세요. 맞아. 저도 남편이랑 이 얘기 했었는데. 또 깜빡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가족 사진, 특히 이제 시댁 부모님들이랑 이제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조금 규모가 커졌거든요. 마지막 가족 사진은 아무래도 그 가족 내에 결혼식 있었을 때 한복 입고 찍은 거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도 한번 남기자.

0: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 한 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지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9: 분위기 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0: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9: 1588-1191-119 퀵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그 두 번째 시간 김기홍 작가님과 돌아올게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2: 따라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근 1522588 관절 부근.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근.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지도.
3: 관절 부근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이왕이면 행복하고 가능하면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워봅니다. 별밤 가을 특집 도파민 치유의 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께 배웠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게 그 자체로 해로운 게 아니라 그 경로가 잘못된 경로로 계속 도파민을 내보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배웠는데요. 자, 현대인들 옆에 딱 붙어있는 도파민을 제대로 다루는 법, 오늘은 음악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책임져줄 클래식 인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별밤 청취자 애칭이 있고요. 부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1: 네.
0: 한번 직접 한번 본인 소개를 멋들어지게 해주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네. 부엉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노튜브에서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고 있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기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어쨌든 MBC 라디오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뭐 다 반가워 하시면서 인사 보내주고 계시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을 여는 아침 일요일 코너 클래식한 라디오 코너를 4년 넘게 네. 맡고 계신다고 해요.
1: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제가 매 원고를 보낼 때 몇 회 네. 원고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네. 236회 정도 됐으니까 꽤 오래 한 거죠.
0: 그러면은 이게 DJ가 바뀌어도
1: 맞습니다.
0: 게스트는 있는 거니까 네.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입증입니다.
1: 안방마님 느낌이 조금 네, 있는.

0: 사양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저 아시는 분들 오셔서 그죠? 응원 문자 보니까 약간 지금 캄다운됐어요.
1: 그죠, 그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DJ지만 다른 시간대에 게스트로 나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보이라고 저를 막 사람들이 불러주면은 그래, 아는 사람 있어라고 좀 안심이 됩니다.
0: 맞습니다. 근데
1: 어디서 긴장된 티가 전혀 안 나시겠어요? 베이스 특성 때문에.
0: 약간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긴장하죠, 당연히.
1: 근데 네. 그게 참 그 목소리 톤 때문에.
0: 아, 그렇소.
1: 숨겨지는 네. 것 같고요. 작가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요, 성악을 그 전공을 하셨는데 그 전공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아쉬움에 너튜브 채널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클래식을 아주 쉽고 재밌게 접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책도 다정한 클래식, 오늘의 감정 클래식 등등 네 권이나 벌써 내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내시나요?
0: 쭉쭉 낼 예정이고 이 텍스트가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또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책을 쓰는 작업은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요. 또 5인조 아카펠라 그룹 나린의 멤버로도 활동 중이신데 거기서 누가 봐도 베이스 맡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가 이걸 맞춰서 이 모신 게 아닌데요. 공교롭게도 정말로 오늘 나린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다섯 우주가
0: 맞습니다.
1: 나온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코너이고
0: 정말요?
1: 네, 작가님을 염두를 해두고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맞은 거예요. 이건 운명입니다.
0: 정말 감사한 타이밍에
1: 그쵸, 그쵸.
0: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1: 이 그룹도 혹시 생소한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벌써 10년 차라고요.
0: 맞습니다. 네, 10년 차 동안 같은 멤버로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자랑이에요. 어떻게
1: 완전 보면. 자랑이죠. 네. 그리고 다 성악 전공?
0: 저만 성악 전공이고 나머지 멤버들은 그냥 일반 공부 전공입니다.
1: 와 진짜요?
0: 동물자원과학부 뭐 이런 도고동문학과 국문과 이게 좀 신기하죠. 예.
1: 그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 야, 아주 신비로운 서사가 담겨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앨범의 타이틀곡인 다섯 우주 또 짤막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10년 동안 이제 저희가 같이 하면서 각자 멤버를 한 명의 하나의 우주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다섯 우주가 만나서 이제 10년 차에 이 나린이라는 하나의 우주가 되었고 이제 같은 내일을 바라보고 꿈꾸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1: 와, 그러네. 진짜로 말 그대로 완전 다른 우주네요.
0: 정말요. 예.
1: 다른 별 정도도 아니고. 다섯 우주 말 나온 김에 나린의 다섯 우주 듣고 와서 김기용 작가님이 소개해주는 클래식 얘기 들어볼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기용 작가님의 목소리가 담긴 아카펠라 그룹 나린의 다섯 우주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도 너무 좋다는 분들 많은데 작가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진짜 많이 도착했더라고요. 4호군이면 목소리 많이. 작가님 혹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1: 도파민에 사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0: 예를 들어 뭐 짧은 영상을 계속 본다든지 그런 거 있으세요?
1: 일단 한 번 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딱 켰다 하면 멈출 수 없더라고요, 그거를.
0: 그렇죠?
1: 예. 그래서 거의 한 1시간, 2시간 막 지나있고, 그럴 때도 있고. 예.
0: 자유롭지 못하군요. 네. 그러면은 그거 말고 작가님한테 요새 가장 큰 도파민을 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그래도 좀 건강한 도파민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제 러닝을 뛰거든요.
0: 아, 예. 역시.
1: 제가 알기로 이 부엉이 분들 중에서도 러너 분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0: 맞아요.
1: 저도 이제 러닝을 항상 뛰면서, 사실 8시부터 10시 그 사이에 뛰게 되면 항상 이 별밤을 듣곤 합니다.
0: 예. 너무 감동이에요. 다음에 한번 은근슬쩍 좀 사연도 좀 보내주세요.
1: 아, 제가 문자 하나 보내볼까요?
0: 베이스 부엉이로 활동해 주십시오. 네, 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1: 베이스 부엉이 괜찮은데요?
0: 네.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장동성 박사님이 지난주 말미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음악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그 건강하게 도파민이 우리에게 이로운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했고요. 클래식 음악은 더더욱 그렇죠. 아무래도 호흡도 길고
1: 그렇죠.
0: 뭔가 막 즉각적으로 자극을 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곡들보다는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좀 만들어진 그런 음악들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지금 목적, 이 코너의 목적인 도파민 치유에 어울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 딱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클래식이 우리가 평소에 듣는 음악들보다 긴 호흡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면 생각도 좀 정리가 많이 되고 또 이제 뇌청소라고 하잖아요.
0: 네.
1: 뇌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되는 그런 기분을 또 느낄 수 있어서 도파민 치유에 클래식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0: 여러분들의 뇌를 지금부터 깔끔하게 청소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 작품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작품은 아무래도 조금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익숙한 작품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이 한 번쯤 들어봤을 동물의 사육제라는 작품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인 까미오 생상스가 1886년 이 여러 동물들의 특징을 음악으로 표현한 14곡의 모음곡이고요. 14곡의 모음곡 중에서 몇 곡들 제가 짧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들어보면서 아, 이 곡이 어떤 동물을 표현한 것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재밌겠다.
1: 네.

0: 진실 보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동물들을 익살맞게 표현한 곡들이 출판됐을 때, 아, 내 명성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생전에 출판을 금지시켰습니다.
0: 어머. 예. 세상 후손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저작권 예. 다.
1: 그렇죠.
0: 예.
1: 근데 이제 유일하게 출판을 허락한 곡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13번째 곡, 백조라는 곡입니다. 네. 이제 곧 들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 곡만큼은 굉장히 우아하고, 진지한, 첼로 선율이 아주 일품인 그런 곡인데요. 이 피아노가 이제 호숫가에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을.
0: 들이 종종 보이는데.
1: 약간 걱정도 많았고요.
0: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에 좀 큰 신경을 쓰는 아티스트였군요.
1: 맞습니다.
0: 사실 이거 굉장히 천재적인 작품이잖아요. 동물을 네. 음악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 백조 그래도 이 곡만큼은 내 이미지에 도움이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출판을 허했다는 곡 바로 들어볼 텐데요. 음악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도 좋아하는 클래식 얘기나 클래식이 일상에 도움이 됐던 얘기 문자랑 미니로 보내주세요. 생상세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듣고 올게요.

0: 영향이 있는데.
1: 브람스는 사실 이 어떤 형식과 구조에서 오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작곡가여서 귀에 쏙 박히는 선율을 작곡하는 그런 다른 작곡가도 뭐 그런 작곡가들에 비해서는 약간 잠이 올 수 있습니다.
0: 저는 막 쇼팽, 비발디.
1: 그렇죠, 그렇죠.
0: 굉장히 막 히트곡 만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확실히 그 클래식을 좀 제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벨 브람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1: 브람스의 음악을 이해하게 될 때, 그의 교향곡을 즐길 수 있게 될 때, 그때가 이제 클 자랄로 이제 내가 레벨업 한 거다라고 빨리. 또 그런 얘기가 있죠.
0: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어집니다. 이은희님이 우아한 가을밤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별밤에 좀처럼 없는 바이브입니다. 브람스의 6개의 피아노 소품 OP118 넘버 2 간주고 지금 곡 속에 농망으로 읽은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4부로 돌아오면서 들을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또 컴백을 위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케이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오, 케이크가 정말 색깔이 예쁘네요, 오늘.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와. 아방. 저희가 휴지 드리겠습니다.
2: 네.
0: 앨범이 공개된 지 4시간이 조금 넘었어요.
2: 오우.
0: 컴백하고 처음으로 친친에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0: 아유, 네. 좋습니다. 앨범이 공개되면 빌런즈에게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나요?
3: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 앨범이 발매하기 전부터 좀 멤버들과 상의를 했었던 게
1: 뭐죠?
3: 어떤 곡이 빌런즈의 최애곡인가?
1: 아하.
3: 네, 그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1: 그 가든에 계신 빌런즈 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4: 타이틀을 제외해서 해볼까요?
1: 자, 아니 1번 곡부터 빠르게 오케이. 가볼게요. 1번 곡이 최애다 소리 질러!
3: 1번 곡이 타이틀이
4: 타이틀이에요.
1: 자, 2번 곡이 최애다 소리 질러주세요!
4: 5, 6, 7이 뭔지 모르실 수
2: 있어요. 그러니까.
1: 아, 그러네.
4: 제목으로. 다시 제목으로.
1: 그러면 갈게요. 제목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준한 씨께서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4: 전문이죠.
1: 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Obsessed with Yous가 최고기다. 소리라!
4: 오케이.
3: 와. 톤이 높아졌어요.
1: Give up the Ghost가 최고기다. 소리 질러! 슬래쉬가 최고기다. 소리 질러!
4: 아, 진짜.
1: You and me in arguments가 최고기다. 소리 질러!
5: 왜?
1: You right there가 최고기다. 소리 질러!
0: 점점 커지네.
1: 오케이.
4: 그냥 목이
1: Loving Dystopia가 최고기다. 소리 질러! 브리딩 브리드 아웃이 최고기다. 소리 질러!
4: 아, You right there가 1등.
2: 어떤 게 제일 맞아요?
4: Right there가 1등이었어요.
1: 아, 그렇군요.
2: 좋아요.
4: 제 최애곡.
0: 좋아요. 최애곡 5번 곡이 되었고요.
2: 네.
0: 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주시고요. 그럼 앨범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예. 앨범 소개를, 가훈 씨가 해주시겠어요?
1: 저요. 앨범 소개요. 일단 앨범은 이 전 세계에 떠다니는 한 7천만 가지 욕망 중에 7개를 엄선했습니다. 고르기 정말 힘들었고요. 그 7개에 담겨있는 이제 엄청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각각의 특색이 또 있는 그런 앨범이니까 엑기즈의 욕망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출발점에서 시작한 그런 앨범이고요. 여러분의 욕망은 무엇이고 엑기즈의 욕망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 교집합을 찾아보면 재밌는 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0: 완벽한 설명. 여러분 적혀있는 설명이 아니었는데 완벽한 설명이었고요. 여러분 욕망 기대해 주시고요. 타이틀곡 소개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Obsessed with You 어떤 곡인가요?
2: 네, Obsessed with You는 이제 뭐 서정적인 감성과 그리고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가 교차하는 EDM 락 곡이고요.
3: 예.
2: 청춘의 불안정함과 그리고 벅참을 이제 그려낸 그런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벅찬 노래.

0: 곡들이 나왔었는데
1: 네.
0: 아 이번 저희 타이틀 Obsessed with You는 딱 뭔가 이 앨범의 처음의 시작을 정말 화려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곡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번 트랙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2: 예.
0: 너무 오랜만이네요.
2: 예.
0: 그렇죠.
2: 4년 만이네요.
1: 그렇습니다.
3: 오, 맞아.
1: 화려한 시작을 위해서 1번 트랙에 위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드 씨는 이번 타이틀곡에서 특히 좋아하는 가사를 한 줄 뽑아주셨더라고요.
4: 네.
1: 어디였죠?
4: 이제 후렴 뒤에 나오는 가사인데 스쳐간 모든 계절이 낭비된 모든 젊음이 keep me alive. 예. 가지입니다.
0: 예.
4: 근데 이제 이게 1, 2절 가사고 이제 3절 가사를 딱 들어야 완성이 되는데 3절에는 또다시 변할 계절이 시간을 달릴 젊음이까지 들어야 뭔가 좀 서사가 완성이 되는 느낌이어서
2: 그렇게 쭉 들으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4: 그렇죠.
1: 근데 그러면 이 파트 작사에 참여한 멤버도 있나요?
0: 저희가
4: 네?
0: 아니,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이 곡은 정말 많은 저희가 시안도 만들어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말 뛰어나신 작사가님이랑 함께
1: 네.
0: 또 곡을 이렇게 쓰면서 좋은 곡을 만들게 됐고요.
4: 그렇죠.
1: 네.
0: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곡의 멜로디 작업은 다 저희가 했었고 그리고 이 엄청난 메시지를 붙여주신 저희 작사가님께 사랑을 담아 하트를 보내드립니다.
1: 와 하트.
0: 그렇습니다.
1: 네, 또 브릿지를 정수 씨랑 주현 씨가 같이 부르는데 이 파트도 녹음하다가 바뀌게 되었다고요. 주현 씨 바꾸게 된 이유가 뭐예요?
5: 저도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자기의 가나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5: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1: 그쵸.
5: 그리고 누군가가 잘할 수 있는 건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것보다는 정수 형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가져가 줬으면 하는 부탁이었죠 그때는.
1: 방금 좀 섹시했어요.
5: 네.
2: 그러면 안 되는데.
4: 그냥 힘들어서 넘긴 줄 알았어.
2: 나도
5: 그런 기회는 안 높잖아.
0: 그래서 차이를 한 거구나.
1: 아. 자 이렇게 녹음하는 순간까지 이번 곡도 멤버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셨잖아요. 우리가 만든 우리 노래의 입덕 포인트 한 분씩 말해볼까요? 주현 씨부터.
2: 입덕 포인트야.
5: 이번 Obsessed with You
2: 뭐라고요?
1: 슈스요?
0: 네?
5: 이 타이틀곡은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 타이틀곡은 굉장히 좀 추억을 만들어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5: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청춘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청춘이 생각이 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들어도 뭔가 그 옛날의 그 청춘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마법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마법 같은 곡. 그럼 준한 씨는요?
6: 저는 저희 앨범 중에서 약간 좋은 노래를 듣거나 하면은 네. 또 노래를 같이 불러보고 싶다 혹은 뭐 악기를 쳐보고 싶다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You and Me Argument가 조금 기타를 커버하고 싶은 느낌이 나지 않나 싶어서 좀 입덕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기타 커버를 불러오는 오드 씨는요?
4: 이번 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악기나 가사나 아니면 멤버들의 보컬들이나 그런 게 되게 하나도 빠짐없이 잘 예쁘게 멋있게 또 사연 있게 또 잘 들어간 것 같아서 그게 좀 완전히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가원 씨는요?
0: 저희 정말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2: 갑자기 이쪽 포인트는
0: 일단 저 멤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냥 저희 이번에 진짜 뭔가 뼈를 갈았습니다.
1: 뼈를 간 네,
0: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심심하시다면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1: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수씨는요?
2: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이틀곡 Obsessed with You가 그 이제 후렴구가 굉장히 따라 부르기 쉬운 게 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So I wanna be obsessed with you를 다 같이 따라 부르면 이게 머리에 계속 맴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1: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만 들어도 맛있는 이 노래 있잖아요. 이번 타이틀이 청춘에 관한 곡이잖아요. 마침 수능도 며칠 안 남았기도 하고 불완전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청춘들에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멤버분들께서 응원의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서 바로 라이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4: 수능이요. 정수 형이 한번 대표를 해주시죠.
2: 불완전한 청춘을 보내고 있는 청춘들. 사실 이 노래를 저희가 만든 이유도 뭔가 이제 노래를 듣고 공감을 얻으시기도 하고 힘을 얻으시라고 만든 것이라서 저희가 오늘 있는 힘껏 다 불러드리면 그 힘듦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0: 화이팅!
3: 그것이 청춘이니까.
2: 그럼.
0: 좋습니다. 그럼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0: 아, 여러분, 업세스드 미디어 정말 맛있습니다. 아, 마지막에 표유를 하시는데, 아,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멋있고요.
1: 그때부터 도입부부터 타이틀 확정이었습니다.
0: 와우, 진짜. 네.
2: 그렇군요.
1: 어, 아니에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1: 맞잖아요, 우리. 이거 타이틀이 다 했었잖아요, 우리 다.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됐다.
0: 4218님께서 내 청춘이 액티즈라서 다행이야 하트 obsessed with actiz.
3: Yeah, obsessed with actiz.
0: Yeah. 4193님께서 어 액티즈 라이브 찢은 거 축하해.
4: 아이고야.
0: 와. 자. 김민지님께서 가사 실수한 거 라이브 인증 완료. 오케이.
2: 아 이게
0: 젊음이 두 번 나왔죠?
2: 네. 네. 많이 젊었 나왔다. 이 스쳐간 젊음이 오늘따라 계속 입에 맴도네. 아,
3: 젊음이 스쳐갔고 네. 그지만 나는 아직도 그렇죠.
2: 저 네. 이, 여기서 70분 중에 태어나 처음이라.
4: 네, 저도 당황스러워요. 죄송합니다.
3: 네. 아.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0: 실수 아니었으면 음원인 줄 알았을 거예요.
4: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의 질문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봄 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

0: 맞습니다.
1: 홍보 한번 거세게 해주세요.
0: 아~ 일단 저희 콘서트는 이제 11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임펄스라는 앨범을 발매를 했으니까 네. 과연 어떤 새로운 곡이 들어갈...
2: 뭐야?
3: 이것도 스폰가요? 약간 그 그런 관련된.
0: 아니 지금 한창 홍보하고 있었는데 마저 마무리해주세요.
3: 콘서트 명이 뭐예요? 콘서트 명?
4: 임펄스죠.
3: 정답.
4: 네.
3: 잘했어요.
4: 저희 신곡 앨범도 임펄스거든요.
3: 네. 그래서 어떤 셀리스트로 구성될지.
4: 임펄스에 해당하는 그런 곡들이 굉장히 잠시만.
0: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 왜 이래 오늘 아 준하씨
5: 아... 네, 임펄스에 있는 곡들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조금 스포를 하자면 그래도 앨범 발매 콘서트다 보니까 임펄스에 있는 곡들은 전부 다 할 예정입니다. 어?
3: 그렇게 다들 그냥 다 안다고
0: 그냥 아예 다음 시간에 뭐,
5: 앨범 콘서트잖아요.
0: 진짜 아... 오, 당황했어요 나 지금.
4: 진짜 셀리 말도 안 되긴 해요.
0: 아 그치
5: 말도 안 되긴 해요.
0: 맞긴 한데
4: 말도 안 되긴 해.
0: 와 이 정도 스포는 사실 예상 못했어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0: 당황스럽네.
6: 관계자분들 당황하시죠.
0: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습니다. 어?
5: 안 되나?
6: 괜찮아.
0: 아 뭐 이미 어떡해요 나갔는데.
6: 괜찮은데 뭐 어때?
5: 맞아요. 뭐
0: 다음이다. 놀러 오세요.
1: 좋습니다. 김치 슬래시 스시 슬래시 살라미 슬래시도 재밌을 것 같아. 떼창 가나요라고. 이게 뭐예요? 아.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고요. 이 밤의 헤드라이너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착 기니님께서 Breathe in, breathe out 이 마지막에 어쿠스틱 편곡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들었는데 그 의견은 누가 먼저 낸 건가요? 그래서 더 매력이 살게 된 파트가 있나요? 라고.
2: 사실 이거는 어쿠스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릴 수 있었던 곡이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제 곡의 분위기를 완전히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트랙을 장식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트로 아우트로가 더 매력이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 특히 아우트로 저는.
4: 그렇죠. 사실 저는 정수 씨 벌스요. 거기 어쿠스틱이랑 둘이만 나오잖아요.
2: 맞아요.
4: 저는 맞아요. 그냥 사실 이 곡은 거기서 끝나는 곡이라 생각을 해요. 거기서 끝낼까요? 거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서운하니까 끝까지
2: 들어주세요. 네.
4: 사실 이것도 정수 씨랑 저랑 쓴 곡인데 되게 저희만의 그 고민한
2: 그
4: 오밀조밀한 멜로디들과 가사로 꽉 차 있습니다. 많은 관심.
2: 망간부!
1: 좋습니다. 망간부 해주시고요. 네. 3665님께서 엑티즈 과일 차트 핫100 전국 차트에 난 거 축하해! 주변에서도 노래 좋다고 연락 많이 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이번 앨범 너무 맛있잖아. 역시나의 미슐랭 3스타 맛집 셰프 엑티즈 더더더 대박나자 의리아.
2: 미슐랭 3스타 맛집 셰프 엑티즈.
5: 들어갔대요.
2: 굉장히 좋네요.
1: 와우, 축하드립니다.
5: 너무 감사합니다.
2: 이야, 너무 뿌듯합니다.
5: 진짜.
1: 미니님께서 엑티즈의 입덕 포인트는 멤버들의 휘몰아치는 보컬과 투 기타와 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랑 주현이가 노래로 뱅이 뱅이 치면 가온이랑 준환이가 기타 뱅이뱅이를 치고 승민이는 고개에도 못 들고 신스 뱅이를 치죠. 이런 게 바로 엑디즈 코어. 이번 앨범에서 이런 엑디즈 코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곡, 가장 무리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2: 우와, 근데 이거는 뭔가 생각하는 곡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6: 각자 다를 것 같아.
2: 맞아.
6: 파트만 다를
7: 것 같아. 맞아.
1: 각자 알려주세요.
8: 저는 우선 와이자이 와이즈가 가장
2: 이번 앨범이요.
8: 이번 앨범이요. 죄송해요. 이번 앨범이면은
4: 지난 앨범에 아직 사세요. 네.
8: 슬래시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슬래시.
8: 네, 슬래시.
7: 슬래시도 물론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리한다는 게 개개인이 무리하지 않아도 다 같이 무리.

0: 0156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저는 You Right There 가장 좋아하는데 이 노래를 단독 작사한 가온군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신경도 썼고 If I Could라는 가사를 통해서 반전을 주고 싶었다고 했는데 혹시 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1: 그러니까 약간 현실로는 말을 못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전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말을 못하는 그 슬픈 현실을 담은
2: 속으로 전달하는
3: 알고 보니 꿈이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1: 아니에요.
2: 속으로
4: 도움을 네. 주고 싶었는데 도움이 네, 안 되는데.
0: 실패했네요.
1: 네, 아니에요. 반전이 담긴 네. 그러니까 들어봐 주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정수야 영혼은 너무 멀고 그냥 내일 나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님께서.
4: 오늘 근데 좀 많이 이렇게 고백을 계속 하시네요.
0: 그러니까요.
4: 두 번째 벌써.
0: 저도 이렇게 길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네, 떡볶이 먹으러 갈래님께서 발매 전에 공개된 브이로그에서 정수, 준한, 주현 총 3명이나 러브인 디스토피아를 최애곡으로 뽑았더라고요. 액티지를 완전히 매료시킨 이 노래만의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4: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곡에 작업을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곡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가 음악에 표현하지 못할 법한 것들을 모아놓은 곡이 러브 인 디스토피아였고 이 곡이 가진 뭔가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이 곡을 뽑았습니다.
2: 그러니까 뇌를 빼고
3: 뇌 빼고 네, 작업한다.
2: 작업할 때 뇌를 뺀다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0: 네
2: 오드 주연 준한을 주축으로 이제 이런 유닛 느낌입니다.
0: 되게 매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2: 감사합니다.
0: 그럼 어떻게 작업하세요, 세 분이서?
1: 진짜 뇌를 제외하고 네. 그냥 숭숭 나오는 대로 맞아요. 좋으면 넘어가고 애매하면 좀 다시 하고
2: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작업 시간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느낌?
1: 최근에도 한 2시간? 1시간?
2: 네, 최근에도 뭐 1시간, 2시간
1: 안에 한두 시간 안에 싹싹 끝났던
0: 빠르다
4: 아니, 진짜
0: 좋은데요? 그러면 이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러브 인 디스토피아.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욕 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제로베선의 친한 친구 엑시너리 히어로즈의 러브 인 디스토피아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0: 노래랑 결혼하고 싶어요.
1: 어이구야.
0: 아, 진짜 나 이 노래랑 상견례 할게요. 브레인 멜팅과 우리 부모님 같이 상견례 해요. 그리고 나의 멋쟁이, 나의 귀여운 오승민 파이팅.
2: 야. 목적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3: 오승민 파이팅. 네,
2: 마지막에 목적인 것 같긴 한데.
1: 네.
0: 2821님께서 아, 나머지는 안 진지하다.
3: 근데 사실 맞지 않나요?
2: 그렇네요.
3: 네, 이 셋은 정말 진지하게 안 하고.
2: 진지하게 안 하죠.
4: 진지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3: 정말로.

0: 미안한데?
1: 엄청난 사랑인데. 네,
2: 진짜 사랑.
1: 진짜 감사하다.
3: 기타리스트를 사랑하는.
4: 그런가.
3: 그러면 기타와 빌런즈 인생의 각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0: 오호. 지금에 와서는 기타랑 빌런즈가 거의 100% 아닐까요?
5: 오. 네? 200%.
3: 그럼 멤버들 어디 갔어요?
0: 아, 멤버들이요? 없어도 돼요? 예,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몇 퍼센트 원하세요?
1: 10%라도 주시면.
0: 아, 10%?
5: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시죠?
0: 5%?
1: 5%만
5: 5%요?
3: 5%. 5%만 있으면.
1: 정말 애매해요. 그러면 4명에서 5% 어떻게 나눠요?
2: 아니요, 저 혼자 5%인데요? 아니었어요?
1: 오. 진짜 맞아요?
2: 난 5% 가지고
0: 5% 필요하고.
5: 그럼 전 10 가져가겠습니다.
1: 오, 10. 그래요? 그럼 전 15.
0: 15. 아, 주현 씨는요?
6: 전 괜찮아요.
0: 괜찮아요? 네, 주현이 영 하겠습니다.
5: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갔다.
0: 영 하고 이렇게.
2: 성날 뻔했어.
0: 제 인생의 고마운 기타와 빌런즈입니다.
3: 좋습니다. 오드 씨 한번 읽어주세요.
7: 어이구, 한소리가 사랑한대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승민이는요, 추구미가 멋진 남자지만 팬들 앞에서는 애교 말투 장착하고 누구보다 귀여운 남자고요. 다같이 놀러가서도 굳은 일 도 맡아서 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고요. 먹장, 먹자라리지만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 자기관리 진짜 열심히 하고요. 다정하고 자기 사람 잘 챙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승민이 같은 남자도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은큼이 하세요!
1: 아, 은큼이
5: 들어와라.
3: 자기 관리의 신이시라고.
5: 아, 뭐.
3: 저 그럼 원데이 루틴이 좀 궁금한데요.
5: 원데이 루틴이요?
3: 하루요.
2: 궁금하다.
5: 오, 원데이 루틴. 그러면 이제 활동기라고 쳤을 때.
3: 네.
5: 일단은 일어나서 유산균을 먹고요.
3: 네.
2: 맛있게 드셨어요?
5: 일단 그 음식도 무조건 식단. 요즘엔 닭 다리살로 식단을 해서 점심 저녁을 해 먹고, 그 다음에 관리? 자기 전에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요즘 꼭 뿌립니다.
3: 아.
5: 그러면 되게 다음날 건조하지 않고 아주 노래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3: 와, 하루 종일 배고플 것 같은 식단인데요.
5: 네, 배고픕니다.
3: 그리고 팬분들에게만 보여주는 애교 많은 모습. 오늘 또 제가 입덕하는 날이기도 해가지고.
1: 아, 맞네.
3: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카메라가 오. 앞에. 왜 이렇게 잘하세요?
1: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오네.
3: 우와. 원래 그렇게 약간 한번 끊으면 스퍼트로 달려야 돼요.
1: 아, 그렇죠. 네. 대단한데.
3: 세트를 끊어야죠.
2: 멋있습니다.
3: 좋습니다. 네. 아, 자, 이번엔 가원 씨의 입덕 가이드 읽어볼 건데, 평소에 가원 씨가 입으로 효과음 내기 장인이잖아요. 오늘은 가원 씨가 문자를 읽을 때 그 역할을 멤버들이 대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 아, 우리가
2: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1: 난 너가 하는 줄 알았어.
2: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1: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3: 읽어주세요.
2: 자, 100세 이하 누나의 개, 우리 가원이는요, 본인 오피셜 의정부 쫀드 쿠키, 말랑이, 분모자로 불리는 아주 핫한 강아지랍니다. 미모, 기타, 노래, 랩, 진행, 앞니, 귀여움까지, 호응, 유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올라운더이자 액기즈의 자랑스러운 프론트맨. 얼굴만큼 마음도 예뻐서 빌런즈의 자존감도 지켜지고요. 힘내자고 많이 다독여줘서 힘들 때는 가원 테라피로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대천사 미카엘님이랍니다. 테디! 지금 바로 가원 패밀리가 되어줘! 라고 과일 찹쌀떡보다 가온 말랑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아,
5: 예.
2: 그런데 여기서 효과음을 어떻게 냈었어야 될까요?
1: 어떻게
5: 타이밍이 없었어요.
1: 어떻게
5: 한순간 너가 딱 쉬고 뺑.
1: 보통 가온 씨는 여기면 어디서 하세요?
2: 저는 뭐 미모, 기타, 노래, 랩, 진행, 앞니, 귀여움, 호응 유도까지 와우. 이런 거지 않았을까요?
1: 잘하네. 아, 이런 거구나.
3: 다르다.
1: 야, 다르다 진짜.
3: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2: 예.
3: 가온 테라피가 뭔가요?
2: 아, 이제 가온 테라피는 약간 제가 그냥 방장 느낌이고.

0: 하는데.
1: 근데 오늘 봤을 때 너무 말라가지고.
0: 아, 제가 한지 이틀 돼가지고.
2: 아~ 하시긴 했네요.
1: 보통 어떻게 네. 하세요?
0: 저는 일단 원래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3: 아, 진짜요?
0: 근데 이제 이렇게 뺄 때는 좀 극한으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연어 스테이크 냉동식품 그런 거.
1: 그것만? 아~
0: 그것만 먹고 버티는 거죠, 그냥.
1: 와, 그러고 노래 어떻게 하냐?
3: 신기하다.
0: 근데.
1: 대단한데?
0: 아, 그래도. 아, 그렇게 얘기해주면 감사한데. 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까부터. 좋아하시는 떡볶이가 있으세요?
1: 아, 좋아하는 떡볶이요?
0: 네, 제가 추천 좀 받아보려고, 떡볶이 장인한테.
1: 보통 떡볶이를 좋아하는 남자분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왜요?
1: 일단 저희 팀에는 떡볶이를 그다 이렇게 막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3: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좋아합니다. 뭐지? 아, 그렇구나.
0: 저도 좋아해요.
1: 아,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엽기적인 그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아, 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0: 아, 거기에 뭘 더 해라 막 그런 건 없나요? 아,
1: 저는 이제 보통 부모살을 꼭 추가를 하고 오. 그리고 최근에 한 거는 베이컨 추가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저는 한 번도 제가 베이컨 추가를 안 해봤는데 베이컨을 추가하고 치즈를 추가하고 네. 부모살을 추가한 다음에 주먹밥을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복숭아 음료를 네. 마시면

0: 운동으로.
1: 배트로.
2: 야, 대단한 친구네.
1: 근육 슬래시.
0: 근육 슬래시. 근육 슬래시.
2: 컨팅하면 안 되죠.
0: 슬래시. 근육은 펌핑.
1: 아, 그럼 지방 슬래시.
0: 기구 슬래시라고.
1: 기구 슬래시.
3: 아, 기구 슬래시고요. 다른 분들은요?
2: 화가 났을 때 하는 거 있어요, 혹시?
1: 화가 났을 때 써는 것이 또 혹시 없나?
0: 정성 이제 치아로 떡볶이 슬래시.
2: 어떻게, 야, 씨, 어떻게 알았어?
1: 천재형!
2: 저는 화가 나면 먹습니다!
3: 와우.
2: 먹어야죠.
3: 멋있네.
2: 네, 음식 슬래시!
3: 음식 슬래시 하고요.
0: 원희는 낮잠 슬래시!
1: 그렇지! 시간, 아, 시간 슬래시! 아. 저는 바로 낮잠 자버립니다.
0: 주현이는 게임 슬래시!
2: 있는 거 같아,
0: 있는
2: 거 같아. 기타 슬래시!
0: 아무것도 안 하기!
3: 기타 슬래시 하면 안 되지.
2: 아, 기타 슬래시 하면 안 되지.
3: 어, 안 되죠.
0: 그냥 형준이는 공기 슬래시를.
1: 공기 슬래시.
0: 아무것도 안 합니다.
4: 굉장히 파악을 잘했군.
2: 잘하네.
3: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0: 네.
3: 혹시 준하 씨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0: 저 INTJ입니다.
3: 아.
0: 몰라요.
3: 네. 그렇게 느꼈고요. 9202님께서 앨범 커버에 있는 강렬한 눈의 정체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2: 아는 사람?
0: 저 가온이 눈.
5: 아, 저 알아요. 가온이 눈입니다.
1: 저
5: 아, 가온이 눈이에요.
1: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 있을 텐데.
2: 아마 오른쪽일 거예요.
5: 오른쪽 눈일 거예요.
2: 오른쪽이었던 거 같아요.
5: 네. 사진상, 구도상 따져보면.
2: 뭐야, 진짜 깊게
5: 오른쪽일 거예요.
2: 우와, 야. 야.
0: 맞네, 맞네. 오른쪽이네.
6: 저 핏줄 어디 갔어요, 다?
0: 다시 넣었어요.
3: 아, 전 다시 넣었어요.
1: 핏줄 지금 그려, 빨리.
3: 이게 뭐야?
0: 슬래시.
3: 오케이, 됐어.
2: 아, 잘했다.
3: 여기까지.
2: 네.
3: 이 문자까지 만나봤고요. 벌써 멤버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2: 아이고.
3: 최애 정하기 전에 아쉽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2: 네.
3: 대표로 정수님께서.
2: 잠깐만. 네. 다른 분 시키고 싶었죠.
5: 그러니까.
3: 아니요.
2: 그래요?
3: 그게 아니라.
2: 난 준하 씨 시키고 싶어가지고 망설인 줄 알았어요.
3: 아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대표로 정수님께서 끝인사 한번 해주세요.
2: 네, 오늘 이제 저희 엑디즈가 9집 임펄스를 들고 컴백을 했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3: 예!
2: 아, 또. 이렇게 임펄스를 발매하고 나서 이렇게 친친에 제일 먼저 저희가 달려와가지고 또 굉장히 영광이고 너무 행복했고요. 또 네. 오늘 텔디 처음 네. 뵀거든요. 아, 근데 네. 또 굉장히 뭔가 이 시간대에 알맞게 굉장히 스윗하게 또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었고 네. 저희 옵세스트 위디우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아, 좋습니다.
1: 임펄스 만감부!
3: 어, 그리고 그 가든에 와주신 분들께도
2: 아! 네. 가든! 가실까요?
7: 밸런즈!
8: 네!
7: 밸런즈! Make some noise! 지금 추워요? 더워요?
2: 계속 부채질하더라고요.
7: 아, 이렇게 더운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12시잖아요.
2: 그쵸, 맞아요. 11시 반입니다.
7: 너무 고맙고, 우리 빌런지 키 커야 되니까 이따 빨리 들어가서 잘 자고, 물 많이 마시고, 배부르게 밥 먹고, 사랑합니다.
2: 갑자기.
1: 아, 약간 본인이시죠?
2: 아, 잘 보이는 거 해야 되는구나.
3: 좋아요. 기회드릴게요. 립 바를 시간.
7: 제가 잡힐 것 같아가지고.
3: 좋아요. 네. 최애 결정 타임 가볼 건데요. 제가 한 분을 최애로 선정하면요. 소감을 듣고, 끝곡, 엑스티너리 히어로즈의 You Like There 들으면서 특권으로 그분이 스튜디오를 나갈 때까지 이야. 그분의 원샷 클로즈업으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2: 좋았습니다.
0: 다 같이 테레님 보자.
3: 아.
2: 누구를 고를 것인가?
0: 부담스러우시겠다.
2: 아, 난...
3: 너무너무 잘생기신 가온 씨 말고 정수 씨.
2: 아! 아예
1: 가자.
2: 아예 생각. 나 진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3: 그러실 것 같아서.
2: 그래요?
3: 그렇죠. 아이고.
2: 우와.
3: 네, 이유는요.
2: 네, 이유가 뭐죠?
3: 너무 설명이나 곡 설명이나 리액션이나 너무 귀에 빡빡 들어와가지고 네. 기억에 세게 남았고요.
2: 아네
3: 립 바르셨는데 제가.
0: 좀 건조해가지고.
3: 아, 건조해서.
0: 네, 건조해서.
2: 아, 그래서
0: 많이 건조해가지고.
3: 아, 근데 오늘 워낙 원샷 너무 많이 잡히셨어요.
0: 네, 맞아요.
3: 아,
0: 네. 네,
3: 제가 또 보고 있었거든요.
0: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수 씨 최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봤을 때는 테리 씨가 살짝 이렇게 빡빡빡 잘

0: 프로듀서님의 픽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1: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 아, 감사합니다.
1: 저도 감사드리고.
2: 아, 감사합니다.
1: 아, 좋은데요? 그럼 정수 씨.
0: 네.
1: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0: 아,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친한 친구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틸디와 함께 액티즈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러 오셔서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앞에서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도 저희를 봐주시러 또 그리고 함께 응원해주시러 오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엑스티널 히어로즈도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우.
2: 자.
0: 이게 안 끝나는가?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테레랑 레시피 공유하고 포근포근 달콤해 둥글둥글 부푸는 마음 맛있는 꿈을 그려볼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니 무엇일까요? 1번 가디건, 2번 트렌치코트.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배달 어플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데 텔레파시, 오늘 제 느낌에 정답은 왠지 트렌치코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 가을에. 가을 하면 약간 코트가 입고 싶어지거든요. 저도 그렇긴 한데 전 집에 코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트렌치코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인피니트의 Nothing's Over.

뽑아봐야죠. 5518님, 0392님, 7821님, 3691님, 0171님 축하드려. 배달 어플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665님께서 테레 믿었는데 라고 제가 지금 적중률이 거의 한 70-80% 되는데 그렇다고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 가디건이라니 속상한데? 엑소님께서 텔디 이제 감 잃었으라고. 아니요, 저 내일은 맞출 겁니다. 내일 모레도 맞출 거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자, 텔레파시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야로 갑니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올게요.

직업을 이루고 나서 또 그 안에서의 불안한 감정이 생기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제가 늘 그 고민 항상 함께 품어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텔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함께 나눠요. 1582님께서 불안하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진심

0: 일봉을 하는데 그 포스터가 역시 오늘 들려드린 그 장면이에요. 필라델피아 미술관 그 로키 스텝스에서 두 팔을 번쩍 치켜든 이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MBC에 이 영화의 DVD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MBC 자료실에 있는 로키 DVD에서 그 장면을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I play Loki. 다음 달에 뭐 국내에서도 큰 시차를 두지 않고 개봉하지 않을까요? 로키 정도의 인지도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로키로 월요일 밤 좀 힘차게 시작해보았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비지스의 이 노래 홀리데이가 흐르는 가운데 비는 내리고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어 있고 그곳에 선글라스를 낀 그리고 트렌치코트를 입은 고인이 되신 안성기 배우께서 등장하는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첫 장면. 그 장면을 촬영한 곳은 부산중앙동 40계단이죠. 아까 필라델피아 미술관 72계단 얘기하다 보니 중앙동 40계단 문득 생각나서 노래 골라봤고요. 제가 엊그제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몇 편 떠올려 봤잖아요. 한 시간 동안 매직아웃 스페셜 F에서 부산 영화제 기간에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도 있어요, 저 영화도 있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화 속에 실제 중요한 공간 배경으로 부산이 좀

하셨을 때 이영음 그 당시에 이주연의 영화음악에 사연을 보냈는데 그때 이주연 DJ께서 사연 소개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신 말씀 생각나요. 10주기가 된 올해 다시 한번 그때 신청했던 엘리 굴링의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영화 Now is Good에서 I know you care 꼭 한번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이면 제가 그때는 이주연의 영화음악 작가를 잠시 쉬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좋은 말권 쓰시는 분의 어머님 그 10주기를 맞이하여 듣고 싶다고 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Now is Good에서 엘리 굴딩의 I know you care.

내가 그린 원 안에서 이어진 곡은 영화 마지막 액션 히어로에서 메가데스의 Angry Again이었습니다. 이 곡은 정대순 씨의 신청곡이고요. 부산 락 페스티벌 다녀오셨다고요. 첫날 헤드라이너가 공연 전날 갑자기 공연을 취소했고 출연진 가운데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둘째 날 헤드라이너 메가데스가 첫째 날 헤드라이너까지

맡아주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더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토 하시면서 신청곡 마지막 액션 히어로 사운드트랙에서 메가데스의 앵그리 어게인. 메가데스의 라이브에서는 듣기 어려운 곡이지만 영화 음악에서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메가데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윤하노 씨의 신청곡이에요. 곡이 조금 길어서 오늘 조금 일찍 인사드리게 되겠네요. 윤하노 씨가 영화 암살자들 보셨다고요? 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안타까워서 글을 남깁니다.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과연 영화를 보시긴 한 건지, 배우가 모델로 활동하는 기업까지 비방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암살자들이요, 저한테는 좋은 영화였어요. 몰입감도 아주 놀라웠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도 던져주고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도 볼 수 있었고요. 모쪼록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보시고 직접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박해일 배우가 출연한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말로 교향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헤어질 결심에 말로 교향곡 5번 그 중에 4악장 또 중요하게 쓰이죠. 아다지에토. 영화에 쓰인 버전이 바로 이 버전입니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말로 교향곡 5번 4악장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Come to me. Come me.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JFM 방송은 주파수 91.3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다이나믹 듀오의 잔소리였습니다. 저는 잔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쵸, 많이 듣죠. 듣는 비율이 훨씬 높죠. 저도 이렇게 막 참다가 아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좀 있다가 아 근데 엄마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다시 엄마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아 엄마 없으면 안 돼요. 네, 새 아침 워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입니다. 그 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지난주 방송 들으시고 최민나님께서 이런 글 남겨주셨네요. 저는 2001년생인데 2001년에 나온 화장을 고치고가 애창곡입니다. 우와, 출근길에 제 최애곡을 듣다니 완전 행운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3포인트에서 놀랐어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듣다가 문자도 남겨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어머, 이렇게 귀한 중1 남자 빵그리시라니 반갑습니다. 0524번님. 시험기간이라 좀 일찍 일어나신 건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습관 꾸준히 길러가시기를 바랄게요. 진짜 반가워요. 깨고 밥 자주 먹여주고 해야 되니까 그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아기가 한번 웃으면 그 행복이 그렇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5747번님 이 행복한 시간 가득 누리시고요. 오늘도 출근 잘하세요. 3754번님인데요. 출근 중입니다. 한 시간 거리를 일부러 국도로 이 가을날 또 그 약간 단풍잎 노릇노릇하게 진 풍경들을 보면은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따스해질 것 같습니다. 신상곡 바로 같이 함께 할게요. 출근길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우림의 25, 21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

방금 주영훈 씨의 곡입니다. 노래 자체는 애절한 이별 이야기지만 여기에 강렬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섹시미를 더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당시에 많은 화제가 됐던 엄정화 씨의 5대5 가르마 단발머리, 그리고 또 백업 댄서로 무대에 섰던 김종민 씨까지 다들 기억나시죠? 들어볼 텐데요. 아, 원래 제 마음속에 다른 노래가 한 곡이 있었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성모의 투 헤븐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부터.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코요태 우리의 꿈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모두 꿈꿀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굿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1: 디지털 보험이 뭐가 다르냐고? 실시간 보험료 확인에 자동으로 주행 분석까지 특약으로 탄 만큼만 내는 캐롯 허마일 가입 시 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국내 최초 디지털 보험 캐롯 허마일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목소리가 달라서 많이 놀라셨죠? 네, 저는 옆 채널에서 아침의 뉴스 진행하는 유수민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테디가 열심히 달려오곤 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조금 늦는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제가 잠깐 자리를 채우고 있을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가족들도 빗길 운전 조심하셔야 되세요. 오늘 굿모닝 FM에서 준비한 선물 이벤트 또 많다고 하니까 우리 테디 조금만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윤하 우산 듣고 왔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10월 13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아, 오늘 늦었네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비가 좀 오는 건 미리 알고 있어서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와, 저 오는 길에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차가 전복이 돼 있던데요. 그래서 어우, 어떻게 2차선인데 어떻게 올 수가 없었어요. 뭐 수습하느라 거기에서 많이 늦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도착한 편입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옆 채널에서 아침에 뉴스 진행한 류수민 아나운서가 또 대신 아침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이 지금 두근두근두근.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아,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이게 최선이었어요. 정석정님께서 역시 생방의 묘미 크크 테디 조심히 와요 했는데, 예, 조심히 왔습니다. 아, 진짜 근데 조심하세요. 이게 약간 급하셨나? 차가 좀 고기가 속도를 낼 수 없는 곳인데 왜 뒤집혀 있지? 너무 놀랐습니다. 큰 또 인명사고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혜미님이 사고 현장도 있었구나. 테디는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유나님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나요? 저도 오늘 일찍 나가야겠네요 하셨는데, 빗줄기가 상암동은 세진 않은데 그래도 옵니다. 오기는 와서

소개 이렇게 저렇게 해드릴 거거든요. 소개가 되시면은 큽니다. 선물 크게 쏠게요. 14만원 상당의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거 명절 때 드리는 거 알죠? 예, 그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5,000번째, 10,000번째 이렇게 5,000번째 단위로 딱 당첨이 되시면 무려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쏘겠습니다. 5,000번째, 10,000번째 주인공은 전화 연결을 할 거예요. 안 받으시면은 다음 분에게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꼭 신청하시고 내가 5,000번째다, 10,000번째다 하는 타이밍에는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지난 이벤트 크루즈 승선권 당첨돼서 다녀오신 분 후기 저희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0: 장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신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아이로웍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 대리, 노무법인 폐, 한국도로공사, YG 플래닛 컴퍼니,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5: 생산관리
2: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5: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11분 43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안전하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비가 오랜만에 내려서 빗길 운전 감각이 더 낯설기도 한데요. 지금 전국 많은 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전국 대부분 10mm 안팎의 비가 오거나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호남 서해안 부근으로는 또다시 강한 강수대가 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천둥번개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이 그치겠지만 경남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또 밤까지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쯤 낮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전이 22도로 어제 낮 기온보다 8, 9도나 뚝 떨어집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이 9도, 춘천이...
1: 집중력이 화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이름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선착순 1등에게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릴 거고요. 오늘은 또 태사장이 쏜다 쏘는 날이니까 들기름 참기름 세트까지 예 몽땅 드리겠습니다. 아, 좀 무리합니다. 제가 지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럴 생각이었어요. 모든 게 다 지각으로 금융치료로 제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통 크게 쏠 생각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자, 오늘 신의 영역 걸리면 대박이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더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미니 LP 준비됐죠? 오늘 문제.

선착순 아닌 다섯 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오늘 크게 드립니다. 들기름 참기름 세트 여기도 쏠게요. 예. 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다 드릴 거야? 와. 오, 민경 PD 얼굴이 좋아요, 지금. 곡감이 좀 많이 찼나 봐. 자, 오늘 대박이니까 계속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계속 받겠습니다. 이분의 노래 Like 이분.

0: 이런 마인드 좋다. 모두가 뭐 어때 마인드로 살았으면 좋겠다. 작년에 이제 유퀴즈 출연해서 했던 말이죠. 항상 당당하게 새로운 것에 그래서 도전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또 해내잖아. 아, 멋집니다.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이지민님, 정답 제니. 더더 멋있어지는 제니이네요. 그리고 위켄드 주말 오빠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에 관심 가지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도 이렇게 한글 우리말로 또 이렇게 위트 있게 해주는 것 때문에 한글도 세계화가 되는, 아, 긍정적인 효과까지. 1637번님이 제니 이런 딸이 있으면 진짜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태희 같은 아들도 좋고요. 후후 하셨는데, 어우, 태희 같은 아들과 제니 같은 딸이 있으려면은 부부가 진짜 금슬이 좋아야 돼요. 몇 년 차이야나 이 차이가. 그러게요. 아,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 모두에게 들기름 참기름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8시까지 문자 소개되시잖아요. 다 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뭐 누구 이렇게 해서 문자 읽어드리잖아요. 그분들 모두에게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쏘고 있습니다. 지금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이벤트거든요. 그리고 5000번째 만번째 문자에 당첨이 되시면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보내드립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세계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How like
0: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스몰 간식을 원래 써야 되는데 오늘은 다 쏜다 했죠. 다음 주 금요일에 발행된다고 하던데 당장 사러 갈 거예요. 우표 발행과 함께 서울중앙우체국 안에 위치한 우표 박물관에서는요, 페이커 기획전시도 열립니다. 페이커 선수의 개인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팬분들은 무조건 가야죠. 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373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8819번님 서준맘 코미디언 박세미씨가 결혼 발표한 거 봄. 한 살 연하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결혼한대요. SNS 올린 사진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나저나 아이 나오면 이름을 서준이로 짓는 거 어떨까요? 원래 굿모닝 FM의 가족이었죠. 우리 개국공신이었는데 세미씨가 결혼을 합니다. 굿모닝 FM 할 때는 이렇게 예비 신랑을 만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외롭다 막 이랬었는데, 이상형이 태희 오빠라고 인터뷰한 거 제가 봤었는데 태희랑은 전혀 다른 캐릭터.

0: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박세미 김소유 뭔들 못하겠어요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뽐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2: 아 도영 선수가 또 해내네요.
1: 얼마나 좋을까요? 팬들 얼마나 신날까? 5838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2680번님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선수생활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 봄 지난 시즌을 마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국가대표 활동을 잠시 내려둔다고 해요. 앞으로 배우로서 만나

볼 수 있는 걸까요?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많은 고심이 있었겠죠. 그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을 하고 늘 뭐 이 정도까지 해내신 분들은 어떤 걸 해도 해내는 에너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내는 모습 꼭 보여주십시오. 파이팅! 2680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하나 더 볼까요? 5645번님 이수만 프로듀서가 K-POP 시장에 복귀한 거 봄? 어제 드디어 이수만 프로듀서가 프로듀싱한 7인 보이그룹 A2O Soul과 걸그룹 A2O Light가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수만 프로듀서와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딱 제 취향의 노래와 비주얼이더라고요. 다릅니다. 네, 달라요. 5645번님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쏩니다. 선물 맛있게 예 드십시오. 아 비싼 걸 자꾸 써가지고 제가 너무 떨리는데 우리 민경 PD 너무 여유있게 있어가지고 이 모습 좀 어색하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다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0: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1: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0: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0: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2: 네, 테디. 저도 올 때 생각보다 미끄럽다 싶긴 했거든요.
1: 네.
2: 확실히 사고가 많습니다. 네, 특히 전복 사고 같은 좀 큰 사고가 많은 것 같아서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노들길도 사고가 크게 나면서 전면 통제가 있었는데요. 한강대교 방향으로 한강철교 지나자마자 차량 여러 대에 크게 부딪히면서 30분 넘게 전면 통제 있었고 뒤로 차들이 계속 서 있었는데 이제 한 개 차로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노들길 한강대교 쪽은 피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로 차들 몰리면서 여기 여의도 일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10분 예상됩니다. 반대쪽으로 올림픽대로 구리암사대교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10분 정도 예상되고 강변북로는 구리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0: 2412번님, 육아휴직 중인 4개월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든과 너무 예쁨을 동시에 느끼고 있답니다. 유일한 세상 소식통, 굿모닝 FM 매일 함께하고 있어요. 엄마들 모두 육아팅입니다. 그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예, 4개월 때 진짜 힘들죠.
0: 진짜 힘든데, 이제부터 점점 편해질 거예요.
1: 이것도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0: 네.
1: 좋아요. 9763번님도 태희 삼촌 저희 집 이사했는데 놀러오세요. 제가 시원하게 초대권 쏩니다. 태희 삼촌 또 쏴주세요. 했는데 이사한 사진까지 보내주셨거든요.
0: 와, 뷰가 좋네요. 네,
1: 저희가 14만원 정도 들기름 참기름 세트 쏠 거.
0: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 아, 올해부터 코로나19 필수 예방접종이 됐군요.
0: 네, 임시 예방접종 대상이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네. 먼저 70세 이상 어르신과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이고요. 65세 이상 대상자는 오늘 15일부터

0: 산행 중에 땀이 식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온용 겉옷을 미리 꼭 준비하시고요. 음주 산행, 이건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산행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길을 잃었다면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정 번호판이나 산악위치 표지판을 확인해서 119에 바로 신고하시길 바랄게요.
1: 예, 산행 전에 컨디션 체크부터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 산행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4545번님, 등본 표기 방식이 새로워진다니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등본 확인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 꿀정보네요.
1: 어허, 3261번님도 안녕하세요. 여긴 병원인데요. 독감 접종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미리미리 접종 받아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해버군테이 하시면서. 일단은 이렇게 소개되시잖아요.
0: 네.
1: 저희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다 쏩니다.
0: 이것도
1: 쏩니다. 예,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쏴요.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쏩니다. 자, 그리고 1000번째, 2000번째 문자들 도착을 이미 했었는데 이분들에게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000번째 문자입니다. 4394번님, 테디 안전하게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는데 태사장이 쏜다고 해서 문자 보내는 건 사실 맞아요.
1: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000번째 당첨되셨고요.
0: 네.
1: 2000번째 문자도 소개해 주시죠.
0: 네, 9309번님, 또 찾아온 청취율 조사네요. 저도 전화 꼭 받아보고 싶어요. 굿모닝 테이드 씁니다. 시원하게 외치고 싶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도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그리고 녹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 너무 많이 줬어 지금 떨려. 까지 얹어서 쏩니다. 지금 제가 다 읽고는 있지만 이벤트에는 이게 카운팅이 되지 않아서 함께 하실 수가 없네요. 자,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건데 NCT 위시의 아이스파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0: 했는데 어때요? 퀴즈 자신 있으세요?
1: 아, 자신이 없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40 빼기 14는?
1: 26.
0: 대한민국에서 화재 구조 구급 신고 전화번호는?
1: 119.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그림에?
1: 떡.
0: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저 바라만 보고
1: 아니.
0: 돈이나 물건을 빌려서 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뜻하는 세 글자 단어는?
1: 해영주?
0: 딸을 영어로 하면?
1: 너라.
0: 이게 뭔 개소리야? 이 대사가 나오는 배용준 문소리 주연의 사극 드라마 제목은?
1: 아,
0: 아,
1: 패스.
0: 패스, 패스. 사자성어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유비?
1: 무한.
0: 1992년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딴 올림픽은? 무릎 패스, 패스.
1: 패스.
0: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이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이것은?
1: 햇병.
0: 맞아요. 자, 이게 뭔 개소리야? 나오는 배용준 문소리 주연의 사극 드라마 제목. 이게 뭐 왕이 들어가, 왕.
1: 왕이 들어가요?
0: 너무 아깝다.
1: 모르겠다.
0: 태왕사신기였어요, 태왕사신기. 아, 이걸 안 보시면 몰라요, 드라마는. 근데 문제 너무 잘 푸셨어.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만 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14만원 상당의 참기름 들기름 세트,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황인조 선수가 금메달 딴 올림픽은 바르셀로나,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습니다. 너무 문제 잘 푸시는데요? 와, 수경님.
1: 네.
0: 너무 멋진, 예.
1: 네, 안녕. 감사합니다.

담담한 퀴즈 나갑니다. 아유, 목소리가 너무 품격 있으셔. 담담한 퀴즈에 나왔던 떡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우리나라 전통 떡 중에 하나인 이것은요, 맵쌀 가루에 물을 내려서 시루에 쪄서 만드는 떡입니다. 자, 눈처럼 하얀 색깔에 담백하고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죠. 이 떡 무엇일까요? 기권식으로 내드립니다. 1번 백설기, 2번 피자설기, 3번 레드벨벳의 설기. 슬기씨. 예. 자,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들기름 참기름 세트 여기에서도 쏘겠습니다. 정답은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발표할게요.

0: 아버님 댁에 참기름 한 병 놔드려야겠어요. 하셨는데, 아, 왜 저희 아버님 댁에. 아, 옛날에 이 카피가 진짜 유명하기도 했는데, 오랜만이네요. 그 시간이 있는데, 숨 트여서 다행입니다. 자,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녹용 홍삼 선물 세트까지 쏩니다. 대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5,000번째 문자 발표합니다. 2656번님, 오수하는 아들을 위해 절에 백일기도 가는 중이에요. 시작을 태사장님과 함께해요. 운전 중이니까 문자를 못 보내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더 일찍 서두른 덕에 크게 쏘신다길래 저도 한번 문자 보내요 하셨는데 2656번님 5,000번째 문자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 이거 전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받으시면은 크루즈 승선권 쏩니다. 자, 전화 바로 걸겠습니다. 아, 이거 안 받으면은 다음.
1: 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예, 문자 보내셨죠?
1: 네.
0: 축하드립니다. 5,000번째 문자 주인공 당첨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10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 선물로 드립니다. 야.
1: 네.
0: 라디오 듣고 계셨어요?
1: 네, 듣고 있었어요.
0: 어, 정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아, 네. 저는 서울 사는 52살 이윤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1: 네. 네.
0: 평소에도 굿모닝 FM 좀 듣고 계신가요?
1: 네, 근데 운전하면서 들으니까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0: 아, 그래도 이게 좀 편안한 편인가 봐요, 제 목소리가.
1: 네, 너무 좋으세요.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큰 이벤트에 또 당첨되셨는데 크루즈 승선권 드릴 거거든요.
1: 네.
0: 어디 떠나는 시간 되세요?
1: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누구랑 가실 거예요?
1: 저 아들하고 같이 갈게요.
0: 아, 너무 좋다.
1: 네.
0: 아,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으로 네. 이제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1: 아, 네. 저희 아들 이번에는 꼭 수영 합격해서 마음 편하게 같이 라디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해주세요.
0: 아, 예, 운이 같이 트이는 거거든요. 무조건 될 네. 겁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는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2: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 행복하죠. 하지만 금세 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0: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해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해창에서 만나보세요.
2: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보.

구사는 이성민입니다. 라디오 슬로건이 아침을 씹어먹자잖아요. 뭐랄까 아침에 활력을 준달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방송을 들으면 활기차고 그래서 되게 즐겨 듣고 있어요. 아침을 씹어먹자. 제가 헬스장에서 하루 정도 1일권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테디랑 지인으로 보이는 분이 같이 들어오셔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키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시고 덩치도 되게 좋으셔서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대가 헤이 노래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가지고 반가운데 그냥 안한 척은 딱히 안 했죠. 그냥 부담스러울까봐. 아 이거 되게 부끄럽네요.

0: 하던
1: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보 굿데이.
2: 한번 저 보면 저도 약간 추억 속에 들어가는 시장이 그래요. 아, 제 생각보다 실제로 만나면 거인입니다. 답이 깜짝 놀라요. 많이 커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보내주십시오. 성민씨가 처음에 제작진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예, 보이스피싱 오해 받더라도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꼭꼭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도 불러주셨는데 너무 잘 불러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문자

0: 과일도 맛있고 유제품도 너무 맛있고 다 사실 정말 빵도 맛있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행복했던.
1: 이게 사실은 뭐 유럽 음식이 막 이런 저 조합보다 그냥 빵과 커피와 네. 뭐 이런 건데 낭만 찍어 먹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아, 그 테라스 낭만 아시죠?
1: 그렇지. 아, 잘 어울린대, 잘 어울려. 그렇습니다. 아, 다들 이렇게 유럽 떠나오는데 나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스페인 넘어가고 싶어요, 스페인.
0: 아, 이번에 우리 아나운서국에서 스페인 되게 많이 가셨거든요.
1: 그래서 더 가고 싶어요. 휘즈 아나운서 갔다 왔다니까.
0: 어, 맞아요. 스페인 휘즈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언제 가실 좀 계획이 있으세요, 피디님?
1: 어, 계획을 못 짜고 있어요.
0: 여기에서 안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굿모닝 FM에서.
1: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이미. 기회가 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든든한 우리 대제장님과 언어 유희 시작해볼까요?
0: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제보해주세요. 오늘은 유의해야 할 외래어 표기법 소개해드릴게요.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 Let's go! 야, 정슬기! 너 좋겠다. 너 파리로 여행 다녀왔다며.
0: 어, 완전 좋았잖아, 진짜.
1: 오, 그럼.

0: 시옷으로 바게트.
1: 네, 테리님은 크루아상이랑 바게트 중에 어떤 빵을 더 좋아하세요?
0: 저는 이런 질문이 너무 속상해요. 둘 다 먹어도 되잖아요. 둘 다 먹어도 되잖아. 둘 다 좋아합니다.
1: 그럼 둘 다 좋아하는 거예요?
0: 요거 먹고 저거 먹으면 둘 다 맛있어.
1: 맞아요. 그럼 예. 되네요.
0: 이현정님이 바게트는 뜯어 먹어야 제 맛.
1: 아, 맞아요. 뜯어 먹어야 제 맛이죠. 뭘 좀 아시네요.
0: 뭘 좀 아시네요. 9672번님.
1: 네, 올리브 오일에 바게트 콕 찍어 먹고 싶은 아침이네요. 아, 맞아요. 진짜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고 정말 맛있거든요. 예. 갓 나온 바게트를. 아. 아, 또 먹고 싶네요.
0: 전 이런 문화가 잘, 예, 경험해보지 못해서. 바게트를, 하, 열어가지고, 안에 막 고기 넣고, 막. 이런 막, 이런 것만 많이 먹지. 아, 요, 본연의 맛을 잘 즐기지 못했네. 부족합니다, 제가. 자, 우리 파리 다녀온 슬기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스텔라 장의 라물 레 바게트 파리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1: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0: L'amour, le baguette, Paris. 스텔라장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뭐 이 노래 들으면 빠르게 다녀온 거죠, 뭐. 너무 좋네요. 잠시 후에는 MBC 양수현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 문학작품 속 도파민을 찾아보는 시간. 태인의 빨간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희구음원 허한나 씨 그리고 민음사의 이한수 편집자와 함께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유엔 티맵 대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로웍스,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유후!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완전 좋아요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쿡1베이글닷컴
1: 8시 15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파리에선 바게트에 퐁듀를 찍어 먹는다지만 우리는

0: 마시는 커피 한 잔에 빗소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1: 아, 낭만이 있다.
0: 네, 더 낭만이 있죠. 전국이 흐리고 곳곳으로 가을비가 정말 오랜만에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생활입니다. 다만 나주, 문경, 대전 쪽으로는 제법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대부분이 그치겠고요. 경남 지역으로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날이 확 추워지겠습니다. 퇴근길 생각해서 옷차림은 좀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도,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30.1도까지 올랐는데요. 어제보다 8, 9도나 뚝 떨어지겠고요. 대전 22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9도까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체감추위가 더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1: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기자님 오늘 멋지십니다.
2: 왜 멋질까요?
1: 스타일링이 약간 네. 래퍼 같이.
2: 아, 래퍼.
1: 래퍼 같이 오셨어요.
2: 래퍼.
1: 잘할 것 같아. 아, 딕션이 좋으시니까 래퍼 잘하실 것 같아. 막상.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뭐가 있으세요?
2: 좋아하는 음악 장르요?
1: 네.
2: 저 테이?
1: 아, 또.
2: 테이는 장르니까요.
1: 예. 비즈니스로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을까요?
2: 네, 오늘 키워드는요. 킬레이션, 나 혼자 휴전, 6300입니다.
1: 아, 가슴 아픈 또 키워드가 네. 있네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2: 네, 첫 번째 키워드, 킬레이션입니다.
1: 국내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네. 부작용 위험이 있는 중금속 배출 주사를 네. 비타민 주사라면서 노동자들에게 맞게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2: 네, 지난 주말 MBC 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는 DN 오토모티브고요. 이 DN 오토모티브 울산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의무 건강검진 직전 중금속 배출주사 킬레이션을 맞도록 해왔다는 의혹입니다. 이 공장에선 납을 이용해 차량용 배터리를 제조하는데 건강검진에서 납수치가 높게 나올까 우려한 회사가 혈액 속 중금속을 소변으로 강제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여서 투약하도록 했던 건데요.
1: 심지어 여러 차례 맞춰왔다는 의혹이 있어요.
2: 네, MBC가 회사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달력 날짜마다 노동자 이름과 투약 횟수가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또 보건관리자 명의로 추가 킬레이션 주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안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DN 오토모티브 측은 주사를 맞고 말고는 노동자 자율 선택이고

0: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주사 투약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또 회사가 노동자의 검진 결과를 은폐하려 한건 아닌지,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는 어떤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DN 오토모티브 전현직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 조사에 착수했고요. 다른 배터리 업체 14곳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나 혼자 휴전입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야기죠.
0: 네,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발발했으니까 어느새 4년 반 넘어서 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는데요. 그가 2025년 1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에너지 휴전이라 함은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데 양측이 합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는데요. 다만 이 에너지 휴전의 구체적인 기간이나 적용 대상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어요.
1: 예, 게다가 휴전에 당사국 반응도 예상 밖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휴전에 대해 처음 듣는 소식이다, 이렇게 반응한 건데요.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에너지 휴전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러시아는 휴전은커녕 공습으로 반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열병합 발전소를 공격한 건데, 이 공습으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 아휴, 공습이 있었다는 건 이제 휴전에 합의한 모양새로 보이지는 않네요.
0: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주장에 대해 러시아 측은 현지 시각 어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반응만을 내놨다고 합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너지 휴전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합의 여부를 묻는 말에 밝힐 내용이 생기면 알리겠다, 이렇게 답하면서 즉답을 피했다는데요.
1: 예, 그러면은 왜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휴전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의 나 홀로 에너지 휴전 주장, 결국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급함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곳곳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 에너지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에너지 휴전 카드를 내놓은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고 경유를 대량 수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 이 허위 사실은 벌금 같은 거안 되나?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0: 아유, 옳은 말이네요.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 6300입니다.
1: 아, 이 소식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코스피가
0: 아이고야.
1: 다시 6300까지 내려왔네요.
0: 네, 코스피 어제 3% 넘게 빠지며 6400선 내줬습니다. 전장보다 3.65%, 241.69포인트 하락하며 6384.24에 장 마쳤는데요. 6578에서 거래 시작했지만 단숨에 낙폭을 키우면서 6500선과 6400선을 차례로 내줬고요. 결국 6300선에서 장 마감한 겁니다. 거래를 마치는 종가를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6300대에 마감한 건 지난 8월 11일 이후 약두달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4.83% 하락해서 849.19에 장 마쳤습니다.
1: 예, 대표 반도체

0: 않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들이 단순히 실적 자체를 넘어서 대규모 반도체 호황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벌어들이는 돈보다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더 벌어들일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거죠.
1: 예, 반면 미국 AI 관련주들은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0: 네, 그래서 미국 AI 관련주가 연일 오르면서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우리 반도체주부터 내놓으면서 비중 조절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AI 수혜국이라도요. 미국은 AI 서비스와 또 공정 전반에 걸쳐 주도주가 존재하지만 한국은 메모리 중심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게 약점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 새벽에 나온 속보로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미 정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왔는데 다음 달 중순

0: 하는 이 시간 태인의 빨간 책과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문학을 소화하는 북치기 민음사 이한솔 편집자와 이야기 속 도파민으로 돌진하는 박치기 개그우먼 허한나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0: 확실히 이제 한솔 편집자님 톤이 많이 올라오셨다.
1: 어,
0: 전 느껴져요.
1: 감사합니다.
0: 예. 어때요? 좀 마음 좀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1: 한결 편합니다.
0: 한결 편해. 그래, 톤이 많이 올라오셨네.
3: 사실 저희가 이제 사담을 좀 나눴는데 사실 30분 전에 오신대요. 그래서 밑에서 좀 뻗대다가
0: 뻗대다니요.
3: 네, 예.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신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예. 예, 약간 마음의 몸풀기를 좀 하고 오시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하고.
0: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 좋아지셔가지고. 근데 무엇보다 오늘 또 진짜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오늘 네. 이한솔 편집자님의 생일날.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4: 축하합니다. 한솔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와, 생일이었네요. 이거 몰랐네.
1: 이렇게 성대한 축하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생일 없네요.
3: 이렇게 아침에
1: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3: 대한민국 발라드의 황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0: 아, 뭐 집에서 밥을.
1: 아, 제가 남편이랑 생일이 똑같아요.
3: 예?
0: 뭐야?
1: 그래서 원래 둘이 연차를 내고 밥을 한 끼 점심을 같이 먹고 이런 게 저희의 그 전통 같은 건데 네. 저희 부부의 오늘은 남편이 너무 바빠서 나 일할 거다 이래서 그럼 나도 일하겠다.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일이 같은 날이
3: 신기하다. 네.
0: 부부가 될 수가 있어.
3: 약간 그러면서 설렜던 것도 있죠. 연애할 때는.
1: 오, 그때도 운명이라고 생각하죠.
0: 그렇죠. 운명. 야, 이건 진짜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1: 그러니까.
0: 어떻게 태어난 날이 같아.
1: 네,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 과거형으로.
0: 네. 아, 그럼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1: 네. 네,
0: 같은 날 또 태어나셨으니까.
1: 네네.
0: 같은 날 또 생을 같이 마감할 마음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1: 야, 이게 삼국지 관우 유비.
0: 맞아요. 도원결이. 그

0: 세우고 들어주세요.
1: 네, 그리고 태인의 빨간 책방에서 만나보고 싶은 문학 작품이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태인의 빨간 책방도 열려 있습니다.
2: 네, 김미숙 님이 저한테 이제 책이 어렵다고 들었으니까 도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의 의지를 확 꺾어버리네요.
1: 아니요. 책은 사두기만 해도 지식이 흘러들어옵니다. 머리로.
2: 자, 오늘 하여튼 책방에서 만난 것부터 일단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극장 상영으로 시작해봅니다.
1: 평생을 깨달음을 쫓아 수행의 길을 걸어온 산에 싯다르타. 이제 그는 수행의 세계와는 정반대인 속세로 가려 한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난생 처음 면접을 보게 되는데 과연 싯다르타는 무사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3: 자, 다음 지원자 싯다르타 들어오세요.
4: 어허, 이곳인가.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속세의 길이.
3: 네?
4: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3: 저기 싯다르타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4: 나를 나라고 소개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내가 아닌 법.
3: 네?
4: 그저 내가 바라보는 나와 그대가 바라보는 나, 이 둘이 있을 뿐이지요.
3: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소개 준비 안 해오셨어요? 됐고, 뭐 싯다르타 씨 뭐 잘하는 거 있어요?
4: 저는 사색을 할 줄 압니다.
3: 네?
4: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단식할 줄 압니다.
3: 단식이요? 아, 그게 무슨 능력? 아니, 지금 장난해요? 왜 웃지?
4: 아직 모르시는군요.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초조해하지도 군공해하지도 않으며 굶주림에 오래 시달려도 웃어 넘길 수 있지요.
3: 지금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우리가 식대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 뭐 영상 같은 것 좀 만들 수 있어요?
4: 영상? 그것은 무엇입니까?
3: 아, 휴대폰으로 영상 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고 하셔야죠.
4: 아, 휴대폰. 사람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네모난 박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걸 어찌 세상 만물을 본단 말입니까? 이러다가 기계가 집안일도 해주는 세상에 온다고 하겠습니다.
3: 아니, 이 사람 지금 뭐예요? 스님이세요? 조선시대에서 오셨어. 아주 대단한 인물 납수셨어요.
4: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칭찬 아니거든요?
4: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에 또 달리니까요.
3: 스타트시 탈락입니다, 탈락.
4: 이름은 저도 말씀해주세요.
3: 스타트시! 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4: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3: 저기요, 나이 속인 거 아니에요? 무슨 03년생이 24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4: 저 83년생 44인데요.
3: 예. 에? 에?
4: 예?
3: 시타르...
4: 예?
3: 아, 03이 아니고요? 83이세요?
4: 예. 아, 음악이 너무 춤추고 싶은데.
3: 약간 인도 발리우드 느낌.
1: 발리우드로.
4: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다는 거죠? 예, 네. 제목이 뭘까요? 한솔 편집자님.
1: 예, 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입니다.
4: 헤르만 헤세. 싯다르타는 왜 이렇게 면접을 봤지?
3: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막 수행을 하다가 네. 왜 속세로 내려온 거예요?
1: 아, 이게 싯다르타는 그 깨닫고 싶어하는 자예요.
4: 그치.
1: 간절하게 깨닫고 싶어하는 자여서 어릴 때부터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4: 예.
1: 이제 배워도 보고 그리고 이제 막 탁발승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난하게 수행도 해요. 이제 속세를
3: 네.
1: 떠나서. 근데 또 진정한 깨달음은 얻지 못했다고 느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랑은 반대로 가보자. 깨달음의 길이 여러 개 갈래가 있을 테니까.
4: 야, 이거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은데.
1: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4: 예.
1: 그래서 이제 뭐 사랑, 돈, 욕망, 사람 간의 갈등, 희로애락 이 모든 거를 이제 새로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접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게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자 사랑을 잘하는 여자인 카말라를 찾아가요. 그래서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달라,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니까 이제 카말라가 보니까 뭐 젊고 잘생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똑똑한데 이 몸만 이렇게 누더기로 간신히 가리고 돈이 한 푼도 없대요. 그러니까 나랑 사랑을 나누려면 좋은 옷도 입고 선물도 나한테 갖다 주고 나한테 좋게 해줘야 된다.

0: 그렇지.
1: 돈을 좀 벌어봐라. 하니까
0: 솔직하게 말했네.
1: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돈을 벌겠소 하고 가장 도시에서 부유한 상인인 카와스마 라미를 찾아갑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상인이 그럼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0: 아 여기서 면접 받고. 네.

0: 네, 요몇년 사이에 저 쭉쭉쭉쭉 판매가 계속 잘 되고 올해 베스트셀러예요.
1: 올해도
0: 네, 그래서
1: 베스트셀러예요?
0: 다들 왜 이렇게 이 책을 좋아하실까? 이게 이제 읽고 뭔가 느낀 게 있으시고 선물도 막 하시고 이 세속의 욕망을 나쁘다고만 여겨서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사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탁월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직접 읽어보시면 또 깨닫고 주위에 선물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은. 예.
2: 그럼 약간 내용이 이게 뭐 속세를 떠나라 이렇게가 아니라
0: 아니에요.
2: 아 오히려 그 반대의 내용이군요.
0: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 끝까지
2: 얘기하세요.
1: 야 진짜 전문가는 다르다. 끝까지 읽어보게끔 한다. 야 너무 궁금해. 3569번님이 저 지금 읽고 있어요.
2: 네.
1: 수행을 시작한 지점까지 읽었는데 이런 내용도 나오다니 읽다가 테디가 연기한 시타르트가 생각나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2: 네.
1: 아 여기까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2: 3569님이 약간 저 초반이네.
0: 네, 아, 초반이네. 맞아요.

0: 들여다보는 이 시타르타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보면
1: 맞아요.
0: 인생의 진리가 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
0: 시타르타 헤르만 헤세 예, 작품 소개해드렸고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태인의 빨간 책방 한 페이지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채울 페이지 주제는요, 바로 좌충우돌 나의 첫 면접 추억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에서 시타르타가 난생 처음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여러분의 첫 면접은 어땠나요? 너무 긴장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머릿속에 새하얘졌던 순간 있으시죠? 첫 면접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길래 너무 긴장한 나머지 우렁차게 없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첫 카페 알바 면접 때 커피 좋아하냐길래 아우 저는 카페인을 안 받아서요 라고 답했다가 떨어졌어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겪었던 첫 면접의 추억담 공유해주세요.
0: 야, 두 분도 면접한 기억 있죠? 일단 뭐 오디션 같은 거 있으니까.
1: 아, 그럼요. 네.
2: 저도 근데 비슷한 그게 있는데 제가 민음사 처음 들어올 때 시집을 편집해야 되는 자리였는데 저 이제 부장 뽑아주셨던 부장님이 시를 좋아하세요 했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0: 예.
2: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대답하면서 나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아차.
2: 붙은 거예요.
0: 어머.
2: 나중에 들으니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어.
0: 아, 또 그 진솔함을 받고.
2: 예. 솔직한 사람 같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0: 그게 싫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좋아하는 그 문학 이야기 할 때 얼마나 진솔했겠어요.
1: 그렇죠.
0: 그 모든 게 다 플러스 된 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한다고 면접에 붙는 거 아닙니다.
1: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 들어요. 붙을 사람은 또 붙는 거.
0: 붙어. 예. 그 직업에 얼마나 또, 열정이 있는지도 솔직하게 보였던.
1: 예, 맞아요.
0: 것까지 포함이니까.
1: 그랬을 거예요.
0: 예. 자, 여러분.

0: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1: 같아요.
2: 그랬을까요? 이게 또 바이브가 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뭔가 그쵸. 귀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계셔요. 잘했을 것 같네요.
0: 아, 2994님. 면접 때 장점이 있냐길래 외모가 귀엽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어릴 때 팩이었나봐요. 다행히 붙었습니다.
1: 어머.
0: 진짜 귀여우셨나봐요.
2: 아, 너무 다행이다.
1: 외모가 귀여워요.
2: 아니, 근데 사실 외모는 사실 타인이 이제 평가하는 게 크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0: 그쵸.
2: 근데 만약에 외모가 귀엽지 않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감이면 그쵸. 기분이 좋아질 것 같긴 해요.
1: 긍정적인 게
2: 긍정적인가. 2479번님은 저는 영양사인데요. 첫 회사 면접 때 제가 말을 좀 못했거든요. 떨어질 것 같아서 마지막에 손 들고 회사 로고송을 불렀답니다. 그때의 패기 청춘 잊지 못합니다.
1: 와, 와 쉽지 않은데.
0: 멋있으시다.
2: 멋있다 이거, 솔직히.
1: 진짜. 멋있어. 나 같아도 뽑는다.
2: 나 같아도 뽑아.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오히려 약간 존경스럽다.
1: 9596님 마지막으로 각오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해보라고 했는데요. 앞에 면접자들이 영어랑 일본어를 하길래 저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화이또? 했는데 붙었어요.
0: 재치 있으시다.
2: 아, 재치다.
1: 잠깐만. 아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다 붙었대.
2: 아 근데 요 재치가 있지 않아요?
1: 이게 좀 물고 늘어져야죠. 상반되는 걸 좀 앞. 왜 이렇게 진지해 갑자기?
2: 아 너무 궁금했어, 궁금해서.
1: 약간 화이또와 상반되는 그 꽁트를 앞에 좀 더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또가 이제 약간 유행어처럼. 화이또.
2: 아, 잘 살린. 아, 톤 잘 살리네 확실히.
0: 그 직업인으로서의 철두철미함이
2: 느껴진다. 느껴진다. 야.
1: 있어야 돼요.
2: 여기 들으면 재밌어요. 이렇게 들으면 재밌어. 또 하나 소개해 주시죠.
0: 네, 4258님이 인상 깊은 자기소개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정수라님의 환희를 개사해서 이젠 나의 회사가 되어줘 라고 열창했는데 결국 합격했습니다.
2: 야, 이젠 나의 회사가 되어줘. 이런 거. 이젠 나의 회사가 되어줘.
1: 와, 이게 대단하다. 우리 회사 뭐 다들 다니시는 분들
0: 대단하세요.
2: 아니, 그냥으로는 회사 못 들어가는 거예요.
1: 이젠 나의 했다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뭐 방송국 취업 아니죠 전부 다.
1: 난 쉽지 않다. 것 같아.
2: 출판사에서 왜 노래를
0: 갑자기 취업 못할 것 같아요.
2: 아 이런 뽑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면?
0: 오 약간 폐기에 눌릴 것 같아.
2: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 것 같아.
0: 뽑아드리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아. 이제 이거 계속 노래 부르려고 하잖아요.
2: 그러니까 아, 이제 앞으로 계속 부르는 거지. 사연 소개 되신 분들 아메리카노 쓰겠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3: 아이로벅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

0: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1: 요 한 분만 소개해 줄까요?
2: 이회장님, 옷가게 면접날 자신있게 제일 예쁜 새 자켓을 입고 갔는데요. 사장님이 제 옆구리를 보면서 빵 터지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켓에 붙은
3: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해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1 맞춤 제작
4: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